0: 刚刚听到的是陈楚生的一首歌《晓得》。
1: 嗯哼，
0: 好，接下来先安排一首歌，隔壁老樊的。
1: 多想在平庸的生活
0: 拥抱你。

0: 要相信我们今天流的血都是为了孩子们能有更好的未来。
1: 自娱乐起舞鸦之上，
0: 让我们铭记此刻
2: 中国可期啊！
3: 哎，中国可期。

转，非常奋勇的前进。

0: 要相信我们今天流的血都是为了孩子，能有更好的未来。
1: 自娱乐起舞鸦之上，
0: 让我铭记此刻
2: 中国可期啊，
3: 哎，但是中国可期。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우리 시 간부 군중들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를 시청했습니다. 우리 시 여러 단위에서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당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고 힘을 모아 새로운 발전을 향해 나아갈 의지를 다졌습니다. 새 수상시장이 이전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섰는 바 새로운 모습으로 연길 민속 문화관광 발전의 새 장을 열기도 합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에 열렸습니다. 우리시 여러 민족학계 간부와 군중은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며 위대한 당창건 정신을 깊이 터득하고 애국심을 더 굳게 다졌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 시당위 부서기며 시장인 김봉, 시정협조석 우군, 시당위 부서기 배해도 등 지도자들은 함께 대회 생방송을 시청하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대화 연길의 세 장을 써나가는데 용한 매체의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란진 정부에서는 기관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생방송을 시청했습니다. 모두 학습 성과를 향촌 진흥과 군중 봉사를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하고 더욱 실속 있는 사업 기품과 충만한 열정으로 민생 실사를 성심껏 추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풍요로운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란진 인민정부 당건설사업한공실 부주임 류양은 앞으로도 맡은 직무에 충실하며 책임을 다하고 군중을 위한 봉사의 초심을 실천해 당창건 105주년의 실천과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중의병원에서는 간부 종업원들을 조직해 경축대회를 시청해 전체 당원 간부들이 앞장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당건설의 인철 역할을 병원 관리와 의료봉사, 중의학 전승 및 혁신의 전 과정에 관철해 새로운 출발점에서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중의병원 종합한공실 주임 신화련은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대회 정신을 직무 수행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당기를 더욱 빛내겠다고 했습니다. 신흥가도 민평사회구역에서는 전체 당원과 사업일꾼 주민 대표들을 조직해 경축대회 생방송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0: 당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고 힘을 모아 새로운 발전을 향해 나아갈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 직속기관 당사위원회는 시당위 조직부와 공동으로 당과 한마음 꿈을 향해 함께 시 직속기관 7일 경축 주제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활동은 장엄한 국기기양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시 직속기관 여러 분야의 청년 당원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당과 한마음 꿈을 향해 함께를 주제로 실황송을 펼치며 당의 100여 년 분투려정을 되새기고 당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한마음으로 분투하며 실천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입당 휘장 수여식에서는 시직속기관 각 당조직 책임자들이 2026년도 새로 발전한 예비당원들에게 당원 휘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전체 당원들은 입당 선서를 되새기며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당의 사업을 위해 평생 분투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다졌습니다. 시공급 및 정부화국 공급투자유치판공실 주임 최경첨은 앞으로도 주변의 우수한 당원들을 본받아 기업을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산업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실제 행동으로 당기를 더욱 빛내겠다고 했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 전체 인원은 조를 나누어 동북인민 14년 항일투쟁 전문사진전을 참관하며 혁명 역사를 되새기고 혁명 정신과 홍색 혈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 새시대 문명실천중심과 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진학가도 새시대 문명실천소는 공동으로 홍색 영광을 노래하고 분투의 힘을 모으자 새시대 문명실천 홍색주제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는 대를 이어 개성을 주제로 한 세대별 선전 강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노년과 중년, 청년을 대표하는 선전 강연 대표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명 이야기를 들려주며 초심과 사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에는 선전 강연 대표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혁명 가요를 열창하며 새 시대의 아름다운 삶을 노래했습니다. 노병사의 집 기관 선전 강연단 성원 장가봉은 노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많은 홍색 정신에 자양분을 얻고 청춘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하면서 로빙사

0: 그들의 이야기가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뿌려져 훗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큰 나무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과 연안 혁명기념지 관리국이 주최하고 연변 박물관, 연안 로예 문화중심, 연안 문예기념관이 주관한 연안의 기억, 사진을 따라 다시 만나는 연안 특별전이 연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는
1: 관광 발전의 새 장을 열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인지도가 높은 조선족 특색 아침시장인 수상시장은 연변의 원생태 생활민속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시장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사람들로 북적이며 정겨운 생활의 온기가 가득합니다. 찰떡, 순대, 김치를 비롯한 조선족 전통 음식들이 즐비하게 진열되고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현지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통 민속 풍미와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끌려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인증 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70년대생 상인 왕정걸은 수상시장의 발전을 함께해온 산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시장이던 수상시장이 전국적인 인기 민속 관광 명소로 성장하는 전 과정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흐름에 맞춰 왕정걸은 전통 순대의 맛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선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연구 개발 끝에 김치와 돼지고기, 마라 등 12가지 새로운 맛을 선보였고 오색 순대도 개발해 전통의 맛과 새로운 감각을 조화롭게 살리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장사해온 덕분에 왕정걸의 점포는 좋은 평판과 안정적인 단골 손님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옛 수상시장은 강변에 위치해 있어 우기와다 침수와 역류 피해를 겪는 등 상인들의 오랜 고민거리였습니다. 옛 시장의 발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시장 이전과 시설 현대화는 상인들에게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아랍에 의하면 새 수상시장은 기존 시장에서 1.4km 떨어진 곳에 들어섰습니다. 새 시장은 상인들의 경영상 난점과 관광객들의 소비 수요를 중심으로 경성시설과 배수체계, 소방시설, 업종 배치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됐던 침수와 환경정돈, 시설 노후화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표준화된 실내 영업 공간과 과학적인 업종 배치, 깨끗하고 규범화된 영업 환경은 기존 아침 시장의 운영 방식을 크게 개선해 상인들의 경영과 관광객들의 시장 이용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새 수상시장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미리 새 점포를 계약한 왕정걸도 이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녀는 복층 구조의 점포를 임대해 판매 공간을 새롭게 꾸미며 앞으로의 경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녀는 2층 인테리어가 끝나면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고 또 손님들이 들어와 택배 발송을 원하면 한눈에 보고 바로 포장해서 보낼 수 있도록 진열상을 설치할 것이라 했습니다. 수상시장의 새 출발은 전통시장의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연결이 민속문화 관광을 깊이 있게 육성하고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생동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오랜 추억을 간직한 옛 시장은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고 새 시장은 새로운 활력을 안고 힘차게 출발하게 됩니다. 앞으로 수상시장은 더욱 규범화된 경영 환경과 질 높은 봉사, 짙은 민속 특색으로 도시 특유의 생활 정취를 이어가며 연길 문화관광 경제 발전 전에 끊임없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0: 그늘 제10기 새시대 진달래홍 문예자원봉사 학교 진입 무료 서예 양성반이 조양천진 광화소학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서예 양성반은 3월 11일 개강해 매주 수요일 오후 서예 수업을 진행했으며 6월 24일까지 모두 5차례 수업을 통해 3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양성 기간 학생들은 연결시 서예가협회 자원봉사자들의 지도 아래 기본적인 붙잡는 법과 운필봉사, 학교 진입, 아름다운 예술 교육으로 꿈을 키워가 활동한 2021년 시작된 이래 전통 계승, 예술 교육 선행이라는 리념을 꾸준히 실천해 왔는 바 미술과 서예, 음악, 연극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며 중국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의 예술적 소양과 문화예술 자질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신멸의 곽옥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상군 작사, 김문웅 작곡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새로운 한 달 7월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7월부터 또 1년에 우리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됩니다.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외 투자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대외 투자 분야의 첫 번째 행정법규인 대외 투자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규정은 개인 투자자를 적용 범위 포함시켰는데 개인이 레드칩 구조를 통해 진행하는 귀경 투자 및 기타 형식의 주식이나 통제권을 얻기 위한 대외 직접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령 초과 노동자의 노동 보수, 휴식 및 휴가, 노동 안전 위생, 산업 재해 보장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합니다. 다음 새로 수정한 중화민공화국 행정재심법 실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호를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거나

0: 지점 후 면허가 취소되거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등 정부 부문의 행정행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재심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수정한 실시 조례에는 여러 가지 재심이 가능한 사항을 보충하고 명확히 했는데 행정기관에 의해 불신임 징계 블랙 리스트에 포함돼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략 설명서에 불량 반응 불명확 표기를 금지합니다. 중략 등록 관리 전문 규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중략 설명서의 금기, 불량 반응, 주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 규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즉 2026년 7월 1일 의약품 재등록 신청 시 여전히 불명확으로 표기돼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재등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디폴로 오로이틸 등 16가지 물질의 관리 통제가 실시됩니다. 국가마약금지위원회 판공실은 일전 디폴로 오로이틸 등 16가지 물질을 비약용류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목록에 포함시킬 때 관한 공고를 발표해 디폴로 오로이틸 등 16가지 물질을 관리 통제에 포함시켜 남용 피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로 결정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목록에 관리 통제 물질이 추가된 이후 우리나라는 412가지의 비약용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및 펜타닐류, 합성 칸나비신류, 니칠류 세 가지 전체 물질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7월부터 8가지 약품이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의료보장국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국가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과 산재보험 약품 목록 및 상업건강보험 혁신약품 목록 2025년의 통제 근거해 2025년 목록 조정에서 성공적으로 갱신되지 않은 베나루 펩타이드 주사제, 만루트 나트륨 캡슐 등 8가지 협의 기간 내 단판 약품에 대해 약물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의 과도기를 부여하고 2026년 6월 말 전까지 의료보험 기금은 원래 지불 기준에 따라 계속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가 끝난 후, 즉 7월 1일부터 상술한 8가지 약품은 더 이상 의료보험 혜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일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두 가지 강제성 국가표준 전동자동차 안전요구와 전동자동차용 동력 배터리 안전요구가 정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전동자동차 안전 새국가표준에는 원터치 전원 차단을 실현하는 장치는 물리적 전원 자진 장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차량 하부 충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신규 추가했으며 정비 시의 차단 장치 요구 등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배터리의 새국가표준에는 열 확산 테스트의 기술적 요구 수정 및 테스트 항목 신규 추가 등이 포함됩니다. 네, 일전 인터넷에는 당신은 캔 음료를 마실 때 입에 대고 바로 마시는가 라는 주제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한 블로그가 온라인에 게시한 영상에는 캔 음료의 뚜껑 고리 주변에서 여러 마리의 작은 벌레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것을 지진드기라고 주장하며 주의하지 않으면 뚜껑을 딸 때 진드기가 음료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런데 캔 음료를 마신 후 고열이 지속되는 사례가 실제로 이미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심수의 진모는 화물차 운전사로 평소에 밖에서 식사를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함께 냉장 캔 음료를 마셨는데 그날 밤부터 발열이 시작됐고 이후 허리와 엉덩이까지 통증이 퍼지는 등 건강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고열과 구토에 시달린 진모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진단 결과는 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신증후군 출혈열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평소 캔 음료를 마실 때 뚜껑 주변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의사는 진모가 병에 걸린 원인이 바로 그 캔 음료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캔이 쥐에 의해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모는 자신이 당시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캔에 직접 입을 대고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많은 캔 음료의 경우 뚜껑을 딸 때 뚜껑의 일부가 캔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뚜껑이 오염됐다면 빨대를 사용하더라도 일정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캔 음료를 마실 때는 먼저 뚜껑을 깨끗이 닦은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잘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여러 민족의 공동 책임입니다.

리허원 김상월의 진달래 피는 고향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가장 얻기 쉬운 것도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얻기 쉬운 것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잃기 쉬운 것 또한 사람인데요. 물건은 잃어버리면 대체가 되지만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잃은 사람은 다시는 찾기 어려운 법입니다.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보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를 만난 것이니 아끼고 또 아끼고 소중하게 잘 대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에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주 좀 연세가 있는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신데요. 2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다섯 가지 인생 티키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뭐 20대는 이제는 훨 지났으니까 정말 이런 걸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2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다섯 가지 인생 티키드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사람은 말보다 기운을 본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오래 가고요. 두 번째는 돈보다 습관이 먼저다. 작은 소비 습관 하나가 평생 가난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관계엔 기한이 있죠. 오래갈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남게 되는 법이고, 네 번째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전략이 보이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멋있는 사람보다 진심인 사람이 되라. 결국 사람은 느낌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20대에 이러한 것들을 놓쳤더라면 지금 또 이외에 뭐 하나에 얻는 것을 있으면 또 하나에 잃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대에 뭐 알지 못했던 걸 30대, 40대, 50대, 60대가 지나면서 아마 인생의 도리를 더 많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무섭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말이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요란하게 흐르는 물보다는 소리 없이 흐르는 물이 더 깊고요. 그러니 나 잘났다 으스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는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내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인생의 이 교훈이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는 그래도 두리둥실하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것이 또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이니 누구한테 집착도 말라고 합니다. 바람처럼 날아갈 인생이니깐 욕심도 부리지 말거라. 구름처럼 흩어질 인생이다. 연연해 하지 마라. 한 줌의 흙이 될 인생이다. 그러니 가볍게 살아라. 네, 가끔은 이런 좋은 글들이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글귀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답답한 마음 그리고 조금은 응거리졌던 마음들을 어떻게 풀까 고민이 되었던 분들, 이런 좋은 글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에 출근을 해서 어느덧 저도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처음으로 아마 방송을 하면서 제 나이를 조금 살짝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마흔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굳이 다 설명하지 말리 그래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기는 연령대가 40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단어거든요. 영원하지 않으니 더 아름다운 오늘이고, 다시 오지 않으니 더 소중한 지금이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랑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면서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스트레스는 조금 풀리고, 그래 내가 좀 더 이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기 정선아였습니다.

로당원은 퇴직 후에도 사회구역에서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며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병호, 박영복, 왕영지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변함없는 봉사와 헌신의 의미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김병호, 박영복, 왕영지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세 분 모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저는 전공과도 사회구역 당에 소속된 보통당원으로서 이름을 김병호라고 부릅니다.
0: 네.
3: 저는 금년에 83세 주세로서 당령은 입당한 지 67년 되고 당령은 5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0: 네.
4: 네, 저는 건공가도 본 방영복이라고 부릅니다.
0: 네. 네.
4: 저는 금년에 72세로서
0: 네.
4: 당령은 47년입니다.
0: 네. 47년 되셨군요. 네.
5: 我叫王永志.
0: 네.
5: 我是建工街道长海社区. 我今年72周岁.
0: 네.
5: 我是党龄今年是40年.
0: 네. 그래요. 세 분 또 이렇게 오늘 뜻깊은 네, 또 저희 방송에 초대를 하게 돼서 네, 너무 기쁘고요. 올해는 그 김병호 선생님께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신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입당 선서를 하던 장소와 그 시간이 지금도 혹시 기억에 남아 계십니까?
3: 예, 그렇습니다. 영원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0: 네.
3: 저는 1966년 4월 5일
0: 네.
3: 지금 안도현 장흥
0: 네.
3: 장흥진 서북대대 여사위 앞에서 입당 선서를 하였습니다.
0: 네.
3: 이것은 저희 인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입당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머릿속에 네, 남아 계신다는 거죠.
3: 네, 영원히 네.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1960년대 당 조직에서는 어떤 사람을 모범적인 입당 대상자로 인정했는지 또 입당 심사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3: 1960년대 저는 연변대학 정치계에서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3: 실제 저는 1959년도 공성단에 입탄하면서부터
0: 네.
3: 당에 대한 인식을 하일증 더 깊게 느꼈습니다.
0: 네.
3: 그리하여 60년대 연변대학 정치계에서 학습하는 기간에 저는 보통 학생으로서
0: 네.
3: 당시 중앙으로부터 예봉학습 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봉학습 적극분자로도 인정되었고
0: 네.
3: 당시 저는 지금 백리성에 있는 복무다리에서 영어본으로 영숙을 일도 했고
0: 네.
3: 그리고 신화서점에서 복무원으로 일했으며
0: 네.
3: 또 학교에서는 당시 우리 학교에는 그 숙사에 8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0: 네.
3: 그 위생실을 사용하기 힘들어서 그 바깥에 있는 위생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0: 네.
3: 그 청소를 거의 매일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0: 네.
3: 일요일이 된다면 또 식당에 가서 임무노동까지 하며 그래서 저는 60년대 학교에서 예봉학습 적극문자라는 임명까지 받았습니다.
0: 네.
3: 저는, 네.
0: 그래요. 또 열심히 이렇게 남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입당을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박영복 선생님께서는 1970년대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하였습니다. 네, 그 시절 당원들의 어떤 모습이
4: 이게 대화하니까 내 마음을 보여 못 준단 말이에요.
0: 그렇죠.
4: 설명 못 해서.
0: 네, 소통이 그래서, 안 되죠.
4: 예,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0: 네.
4: 해놨어요. 그래서 징병 모집을 데려온 사람이
0: 네.
4: 그 로뱅인데 그분이 나를 다독여주면서 그래. 조금만 더 참아라. 너를 저 지방에 돌려 알보내니까 그건 겨울에 그거 청소도 하고
0: 네.
4: 꽃게를 깨고 예, 막 정말 남들 아야니는 그냥 타다. 그래서 2년 지나 3년철 된 해 78년도에 입당신청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0: 네.
4: 네. 그래서 입당신청서를 썼는데 저기 비준이가 예비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당신청서는 첫 핀데 그게 그때 당시에 저 뭐 대통령 주석 돌아가지고 화곡동 올라왔을 때입니다.
0: 네. 네.
4: 그 화곡동 시대에서 첫 예비를 가지게 내가 됐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들은 선배들은 다 뭐 2개월, 3개월 뭐 다 입당했는데
0: 네.
4: 저부터 1년 그 예비 기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79년도 4월 9일 날 정식 입당 비준되었습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왕영진 여사님께서는 언제 처음으로 당 조직에 입당 신청서를 바쳤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네, 신청서를 쓰셨는지 네,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5: 我是1982年写的入党申请书，
0: 네，
5: 完了84年入的党。
0: 哦，네。
5: 我是下乡的时候吧，
0: 네，
5: 那下乡还惦着农村里头惦着我的小队呢，喊着啥了？那喊那边个欧式鼓嘛。
0: 哦。
5: 搁那边那个惦着入团还惦着，
0: 네，
5: 那那下乡还惦着一直几个马的还是那那呀，怎么一直三个还是个嘛？搁惦着。都不干哈过，搁那边呢，人家代替没给我饲养员都哈过，搁那边农村阿伯阿妈呀，这个嘛咋能打过？搁那边呀，接的嘛他团书记呀呀，王哥呀呀，你申请宿舍了，你一直可以咋的哈那个呢？入团还有点急，搁那边一人呢，接的嘛的还是一人的成分论哈监督，一人的70年代60年代，我的疾病呢呀，成分呢就偏中冷的嘛，皮下中冷挨过。搁在这里呀，那里呀，那香港人呀，搁来的，我还是向老党员、老共青团员学习。差了你呢，搁来的信仰一色一点的。搁大门呀，团书记那嘎谈心还过是的，那社改是过嘛？搁大门、省大门，那都一直咋啦过？搁大门共青团员差入团了还是过嘛？搁大门呢，74年呢，投到兵文呢呀，招工八大这里。搁大门呀，搁点呢，延边兵文的626，你的刚刚呢，投到兵文打626一啥？搁边呢一啥打咋啦我搁大门一着呢你们一着呢正好有一个金鹤松外科大夫丙文的话是的呀今天一的还是奥提达是后也上线那是的、投到搞了一个他的纪念馆搁大门那搞嘛参加工作还是的搁大门那解说员还帮忙的
0: 啊解说员
5: 搁大门呀英雄事迹呀他是模范共产党员那英雄事迹了学习了搁大门呀一个那打了别外的该是个嘛、那呢刚参加工作的时候呢呀武力的老党员搁大门老医生的号上的呀他实际行动了一直可以哈寂寞搁大门为人民服务救死扶伤是我们一个医护工作者的宗旨节目搁大门那都呀老党员们一直可以喊那个那积极工作无私奉献那么是习惯了挨保过患者呢按揭不入按揭可是得开了闹节目搁大门搁点那三个节目搁大门哎呦那都咋了咋搁大门那都老党员的别话似的个都可以咋了哈顾搁大门呀后院的呀西吉不嘎顾阿的肚里哪哭搁大门二级该说呀搁得都阿的这个做榜样哈顾搁大门向老党员学习怎么也是搁点似的那都共产节日还是个嘛手术有什么啊哪能够有什么习惯呢按揭不入门按揭哪个过搁大门屋里哪个那几笔欧股给是哪个一节目阿杜里那第一个板板卡起阿杜里第一个板板是过
0: 애들데리고
5: 침대는집안실이침대두개는카치놓고서아뚜리거기눕히놓고나그저망달아댄고이렇게했어래밤이는소수불렀으면야집에만나有人脑壳挨敲啊过，坑门的敲脑壳，阿杜里的几笔的敲脑壳，哪个节目？啊，都捏了几时间都冇过，搁大门呀，患者不耐说的呀，我的几笔奥地奥地那个呀，要得卡几个说，门那有了就是的，阿了呀，哪个说的，还搞得不耐笑，那

0: 그러면 이제 그때 동시에 철도 분국이 있었는데 철도 분국에 국장급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조건에서 그들은 저를 많이 찾아오고 이랬습니다. 사실 그때 정강에서 공짜로 밥도 얻어먹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신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계를 더 넘어서 그 어떤 개인을 위한 이런 일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놓고 말한다기보다는 제 욕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저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지만 저는 공산당원으로서 반드시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는 이 신념만을 확고히 수립하고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항상 머리에 기억하는 것은 내가 당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이 당과 인민을 위한 이 사업에서 어떤 입장을 지켜야 되는 이 신념만은 영원히 기억하고 앞으로도 남은 일생에도 이 입장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네,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선생님만의 신념과 그 원칙을 여태껏 쭉 지켜오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영복 선생님께서는 제대하신 후 어떤 일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네, 그 군복은 벗었지만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당원으로서 헌신 정신은 새로운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가 제대해서 농촌 생활에서 원래 농촌에서 입대했으니까 제 농촌으로 돌아왔는데 1년 반을 사회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대퇴전이라는 그 재전이라는 그 운동이 농촌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그 밭에라 이런 막 쳐놓고 이불사를 가져가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며 그 일을 했던 시절입니다. 예, 그때는 그게 어떻게 말하면 청년 돌견 때라는 이름을 달고 또 당원입니다니까 또 그렇게도 할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농사질 그래 하면서래 후에 저 공사 그게 채집장 소형 기업에 들어가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좀한 1년 넘어 하다가 2회 사월로 저 제가 상해했습니다. 많이 상해한데 그 당시에 손해라는 게 저도 그때 장가 간 해인데 첫애가 그때 8달 되는가 그렇게 되는데 그 산모가 그런 너무 증황에 논란이 그런 걸 해서 후유증이 와서 애도 첫애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하고 한 반년 거의 놀다가 휴식하다가 다른 일자리를 소개를 해도 다른 데서는 아예 받아줬습니다. 그 상한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가. 근데 결국에는 할수 없어 제자리 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수발도 서고, 그 다음에 길목도 지킨 것도 해보고, 그래 얼마 됐는가. 그래도 그때 당시 공장장하고 그 회계 두 사람 간부들이 최고원 그세 사람인데 그 다음 아래 사람들은 이육진에서 그래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와서 이 장백향 맥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임시월 들어갔다가 하도 전좀일 욕심 있고 등친자도 일에는 누구에 지지 않게 하니까 그냥 거기서 임시월은 그날 정시공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기계 조작 운전 이거 가르쳐 준 거, 그것도 빨리 익숙하게 했고, 그 외에는 또 기계 수리공로 또 추천해서 그거 하도. 그래서 한 1년 반 되니까 저를 한개반 팀을 또 조금 책임지게 시키더라고. 그래서 한 2년 더 했는가? 그렇게 된 다음에 어쨌든 좀 호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게 뭔가 우리 생산고가 24시간 끊어 운전하는 게인데, 그분의 총반장으로 올라왔습니다.
1: 그래요. 군인의 정신은 맡은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책임감이고, 또 기술자의 장인 정신은 더 나은 기술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당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어떻게 이어졌으며, 실제 일터에서는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2: 이게 무슨 말하게 되면 또 자랑 같은 어제 일.

0: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예, 어, 새로운 네. 건 다 배우자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도 눈도 지금 한쪽은 이제 시력이 짝짝인데 네. 그 때 아는 그 배우느라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일하는 게 어떤 때는 세 사람 할 일도 두 사람 할 때였단 말인데 어, 그냥 네. 일손 모자라도 그나마 혼자 그나 앞장서서 뭐 달 때 같은데 올라서서도 기둥 안고 용접 막 하는데 근데 이 그로스 메가네 써야 되는데 네. 한 손은 기둥 잡고 이랬거나 그냥 그로스 쓰냐를 있다고 한 게인데 결국 항목은 한 톨 하나 다 태웠는데 안개가 눈알이 한 대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눈알이 생긴 것만 그날 죽게 알았지. 그래서 네. 온밤 자지 못한. 어쨌든 1년 후에 몸 아이씨 정말 맞아. 앞장, 항상 앞장이지.
1: 네.
0: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젊을 때 그 군대를 갔다고 입당을 했을까. 모든 거는 앞장서고 선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어 이제 간호사는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당원은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어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내가 당원이기 때문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2: 병원에 상발할 때는
1: 네.
2: 제대로야 나 정말 힘이 있었어.
1: 네.
2: 나는 무슨 수 쪄, 뭐, 아이지만,
1: 네.
2: 나는 천 사람이, 한두 사람이, 나 이런 건 없어.
1: 네.
2: 환자 왔으면, 그저야 나를 찾아오면, 나 다, 就是, 만천 热情的呀,
1: 네.
2: 为他们服务。
1: 네.
2: 그 다음에, 나는 뭐, 수 요구 한 거는, 나 힘이 있을 때는, 다 제대로 쓰고,
1: 네.
2: 그래, 우리, 나 토다 병원에 있을 때는야, 한두 사람이, 천 사람이 환자야, 나는야, 服务 态度。 재밌다고 어디 가서 다 나를 인사를 하고
1: 네.
2: 그 다음에야 나는야 원래 고시야에 있단 말이야 심지출시 있고
1: 아.
2: 그 다음에 병원에야 이제는 수시할 때 잼도 있고 네. 수시에 그 다음에 나는 심장병 심지출시 있어서야
1: 네.
2: 그 다음에 수시 못하고 나 더 냈고 我作为一个共产党员嘛，
1: 哦、
2: 그래도你내수고내도내고、
1: 네、
2: 그래서그다음에우리手术할때는야不是了血清없단말이
1: 야
2: 밤이열시그다음에환자骨盆환자지뭐、
1: 네、
2: 그러면手术化验室와서이거 A 型血清없어어떻게했습니다이렇게어떻게이거化验癌还没手术打不打麻的？
1: 그렇죠
2: 그다음에이전에야수술때는지금과다르지뭐이전에야수술때단만쉬한사람이오지뭐저런사람이와서교차하고서그사람의피를빼서여기다수술하지뭐、
1: 아네、
2: 이血清없으면아이된단말이야그다음에내가피를빼서내 A 型血단말이야、
1: 네、
2: 그다음에피를많이아이빼도血清마수도있지뭐、
1: 네、
2: 그다음에야그렇게하고서나는생각하면나공산당员은야怎么也是替患者着想、
1: 네
2: 为人民服务，我能做到多大力？那可是黑米二卖四木，二卖四股。
1: 对。
2: 可他们那一切人呀，这么简单嘛的，患者挖出来，那还能够打害数数点打害足迹。
1: 对。
2: 武林人呀，简单的手术室那凹年还少。
1: 哦。
2: 可他们妇产科助产师都好过。
1: 对。
2: 可是把脉呀，么是摁着呀，手术还咋个患者挖出来呀？那这么简时间呢，么是不那么的，可他比我们那个紧。
1: 对。
2: 就是一切都以患者为中心为主，个人可以哈过去的。可大美啊，退休以后也是，我是因为身体不行，
1: 嗯，
2: 大手术还是的，
1: 嗯、
2: 大美病退的还是，可大头应该的娃子多，社区呀、啊。哦，那患者把面啊，长沙里面、杭州里面哪个在那话事的呀？啊，往好说，当然往好说不能去嘛。长沙里面、杭州，打一直去，可他们往好说，二几个什么当那啊，怕是一点滴卡就话事的，那组是什么多一点事的，可他们来拿打那组进嘛。
1: 哦。
2: 疫情期间啊，
1: 现
2: 在嘛是的，病人没那个去。
1: 그렇죠。
2: 可他们我的小区啊。남자아十九岁十八岁把你的熬夕可以带死给
1: 嗯
2: 我妈那里这么晚上我几个什么都那样一社区各带的个体医院我都差了你带的压压个点睡寂寞
1: 嗯
2: 点滴电视的毛那种大妈的那里这么晚上的那那样我的哪个那先天性心脏病心里阿拉手
1: 嗯
2: 那孙子个卡起过可他们那里这么晚上我几个能干哎呦，那都先可以打麻的，有的哪能给你们三十八度、三十九度的嘛个啊患者，那到屋里甚至先可还是的，好一个二几个的，个人都我共产党员，
1: 嗯，
2: 二十五的级别，还是啥人级别呀？个人来吧，二十五。

0: 당원들이 지가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군 놓고 하는 각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건강 지식에 관한 이 강사를 우리 많은 이런 시민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이런 정황입니다.
1: 네, 그래요. 사회구역 당위에서는 로 당원들에게 어떤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0: 아, 저를 놓고 말하는 노당으로서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당원이란 이 고상한 이름을 항상 잊지 않고 지금도 그 입장, 그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이런 정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구역 당조직에서는 많은 이런 활동을 조직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당원들을 그한 달에 한 번씩 학습을 조직하고 상급위 지시성진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또 특히 금년 이몇년 내간에는 그 홍색 유전자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혁명도 근거지를 찾아서 학습하는 이 조직을 많이 조직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항상 우리 이 행복이가 누구의 힘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머릿가운데 항상 우리 오늘의 행복은 우리 혁명결사들이 피와 선혈로 생명으로서 얻어왔다는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그분들이 혁명 전통을 계승하려는 이 생각으로 항상 머리에 남기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박영복 선생님께서는 이제 군인 시절부터 다져온 이 체육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며 사회구역의 탁구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로인들의 체육 활동을 조직함에 있어서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또 어려운 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2: 네. 제가 지금, 어제 그런 명절이면 또뭐 음식 대접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노인들이 아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데 어떤 분은 이 하체가 좀 체력이 모자란다. 누가 아니다 했는데 자기전으로 움직이다 번져진단 말이에요. 다리 빼고는 하고요. 뭐, 이런 게 지금 영 근심이 납니다. 한 분은 그래서 지금 79세 그 할머니 지금 자기전으로서는 아니나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전으로 번져졌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체질상에서 많이 못하니까 제일 근심난 게이 노인들이 혹시나 이외에 사고 날까 봐 그게 무섭습니다.
1: 왕영지 여사님께서는 퇴직 후에도 이 간호사로서 쌓아오신 전문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주민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돕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3: 아메도 레야 무슨 일이 있었으면 나 데다 자라 찾아오지 뭐 찾아와서도 야 그래도 나 생각 뭐나 이거 당연히 했을 때 힘이 얼마 쓰고 이층 할 때는 야 우리 그때는 다 封闭 해제도 오는 데로 아메 하나야 콩밭이나 파서리 피 놓지 뭐 그다음 나 데로 와서 이래 채야 往后生那二级改成那个是主干道不是鸡그 다음 내가 말을 했을 때 나는 어지간해서 어티나르야 帮助를 해주시오 去领导一的意思么不是工作那个需要할 때는 나다帮助해주我有多大力是多大的力量一点说的그래도那西藏人呀我想了我还是要坚持我活一天我就坚持党的宗旨啊，全为民服务，那一天先开始。现在就有一个想法啊，这个努力的社区，长海社区啊，老会长上线那是的，过来是的啊，这个人呀，朝着俺们呀，来干嘛的还是的，那了嘛，那是咋个嘛了，怎么呀？你猜个就是的，我的奥体还是的啊，组织还是的，我们也老年啊，搞活动还是，你在那咋来怎么？可他们呀，以长隆社区呢，办公室哦，是是，我的活动的场地他们当办公室嘛。过来是几个老人吧，没有活动的场地。过来是的，一个呢社区领导的呀，一个咋个晒个四季么呀，玉米四季么，我底下咋个？那呢呀，绝对嘛还是，我也是一个老党员，还是社区这么支持工作做了这么几年，这么多年。

0: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선생?
0: 소리와 함께 내 눈길은 신문에 있는 30명 향강 아가씨들로부터 21, 22살 돼 보이는 여자한테로 돌려졌다. 무수로 한올 흐트름이 없이 뒤로 넘긴 혀가 보였다. 눈을 찔 것처럼 이마에 들은 몇 가닥의 암머리는 아주 멋스러웠다. 몸에는 품이 너른 연분홍색 지퍼를 입었는데 소매와 어깨 둘레에 자주색과 복숭아색 두 가지 색상의 가선을 두르고 있었다. 발은 보이지 않았기에 무슨 신을 신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향강 아가씨 후보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했다. 하지만 그녀와 같은 여자는 향강 아가씨를 신청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차림새가 좀 촌스럽긴 하지만 워낙 용모가 뛰어난 여자였다. 나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서 뭐라 대답하지 못했다.
1: 선생?
0: 그녀는 살짝 웃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1: 광고를 낼 수 있을까요?
2: 네, 어떤 광고를 내려고요?
0: 나는 분류 광고 채찍에 대해 소개했다.
2: 대자는 4개, 소자는 31개를 지를 수 있습니다. 매일 20원입니다. 적어도 사흘은 지어야 하는데 선불을 해야 합니다. 만일 글자 수가 한 달락을 초과하면 두 달락으로 설계해...
1: 얼마나 큰가요?
0: 나는 손가락으로 짚어보였다.
1: 어머, 이렇게 작은가요? 그이가 못 볼 수 있으니 더 큰 걸로 할래요.
2: 사람을 찾는가요?
0: 그녀는 주춤하더니 말했다.
1: 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이 모습이 보이질 않네요.
2: 아가씨, 사람을 찾는 광고면 더 비쌉니다. 인치로 계산하면 1인치 크기에 90원을 받습니다.
1: 1인치에 90원이라고요?
2: 네, 보통 알림 광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과문, 성명문, 사람을 찾는 광고거나 뭐 당첨 결과와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누굴 찾는 건가요?
1: 저는 그이가 여기에 있는지 혹시 이름을 바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0: 이상하게도 난 이번 일에 흥미진진했다. 절반은 그녀에게 미모 때문이고, 절반은 그녀가 보여주는 초소함 때문이었다.
1: 대체 누굴 찾는 거예요?
0: 한 남자를 찾아요.
1: 남편입니까?
0: 그녀는 그 말에 충격을 먹은 듯 한참 후에 대답했다. 찾는 것이 필요 없겠지요? 나는 종이와 필을 꺼내놓고 웃었다.
1: 당연히 필요 없죠. 내용을 적어주세요.
0: 그녀는 양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2: 우리 사이엔 암호가 있어요. 12도령. 늘 보던 곳에서 기다릴게요. 여화. 이렇게 적어주세요.
1: 12도령은 그 사람의 대호인가? 아직도 간첩이 있단 말이야?
0: 나는 실수하고 말았다.
1: 여호 아가씨, 성씨를 어떻게 쓰세요?
2: 나는 성씨가 없어요.
1: 아이, 농담하지 말아요.
2: 전 어릴 때부터 이홍도에 팔려가서 성씨가 무엇인지 몰라요. 손님들도 저의 성씨를 물어보진 않죠. 동성이면 안 되니 다들 물어보지 않는답니다. 우리 그이도
0: 나는 머리가 복잡했다.
1: 이홍이니 손님이니 대체 무슨 말이지?
0: 광고부 일부 동료는 벌써 향강 아가씨 준결승전을 보러 우측에 올라갔다. 이 여화 아가씨만 아니었다면 나도 일찍 일을 마무리하고 지금쯤 텔레비전 옆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 약속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량미간에 풍류가 없진 않았지만 초조함 때문인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원할 때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수 있는 표정이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신문사는 중형 규모의 신문사인지라 야리꾸리한 친구 찾기 광고 같은 건 받지 않았다. 부녀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원 없이 배송해드릴 것이라는 이런 광고 말이다. 설마.
2: 두서없이 촉망이 올라왔어요.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이 저를 도와줄 거라는 예감만 강렬했지요.
0: 곁에서 이를 보는 소화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우리말을 엿듣고는 한마디 했다.
3: 그렇죠. 이분은 듬직하고 안전감을 주는 남자랍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미
1: 저리가! 자색이 좀 있다고 미혼약을 먹고 남자를 꼬시러 다니는 그런 여자인가? 미안합니다. 문을 닫고 퇴근해야 돼요.
0: 나는 냉랭한 표정으로 책상을 정리하고 불을 끈뒤 손님을 밖으로 몰았다. 그녀는 나가기 싫은 듯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근심에 가득 차서 밖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뒷모습도 지켜보지 않았다.
3: 뭐 하는 사람이야?
1: 에이, 귀신이겠지.
3: 아, 형정, 넌참 로맨틱하지 못해. 그래서 초연이가 널덜 좋아하는 거야.
1: 소아야, 그런 소린 집어치워. 방금 네 입으로 말했잖아. 내가 가장 믿음직하고 안전감이 있다며. 초연인 나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든 거야. 실제적이잖아.
3: 초연이는 그래도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지더만.
0: 나는 대답하기 싫어졌다. 기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남자 대장부로서 자기 곤란은 자기 절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0: 나, 원영정은 이름처럼 한번 마음을 정하면 흔들리는 법이 없다. 하지만 사랑의 재미를 더하는 로맨틱 같은 것은 모르고 언제나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다. 나의 여자친구 능초교는 그 이름과 완전히 달랐다. 그녀 몸에서 청초하고 귀여운 이미지는 하나도 없었다. 30명 장랑 아가씨들이 순서대로 무대에 올랐는데 어떤 아가씨는 마르고 어떤 아가씨는 풍만한 것이 저마다 매력이 있었다. 인터뷰 시 한 아가씨는 사람들로부터 원숭이거나 돼지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싫다고 했다. 나는 두 팔을 띈 채 무료하게 말했다.
1: 그래, 사람들은 당신을 스모 선수라고 부를 뿐이지.
0: 남성 동료들은 와 하고 웃음벌을 터뜨렸다. 돌발 사건 취재팀 기자가 취재에서 돌아와 필름을 씻으면서 TV를 실끝 보더니 말했다.
2: 와, 가슴이 저렇게 작아. 후라이에 바다를 올려놓았구만.
0: 여기자 한 명이 그를 향해 피를 확 던지자 그는 꼬리 빳빳이 도망쳤다. 미인선발 대회는 5명의 최후의 아가씨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 이때 전화가 울렸다.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편역 장선자 리림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연 최림 면무력 제작의 면무력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 계시는 고모네 집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고모네 집에 도착해보니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으나 집안과 마당 어디에도 고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했으니 이내 돌아오시겠지 싶어서 고모 찾기를 함께 알아볼 단어는 바로 이내입니다. 이내의 첫 번째 의미는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고시라는 뜻인데요. 네,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행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잠시 심부름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갔다가 이내 돌아올 거야처럼 짧은 시간의 행동과 빠른 결과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말로 평소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지 않는 가까이의 곳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소학교 바로 맞은편에서 살았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나와 길을 하나만 건너면 저의 집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죠. 집에서 나와 몇 걸음만 걷다 보면 이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늦잠을 자고 급하게 나가기도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학교 예령 소리가 들리면 부랴부랴 달려서 학교에 간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내는 단순히 가깝다는 표현보다 훨씬 정감 있고 구체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주며 일상의 장소 설명에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의 형편대로 내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고향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다는 마음은 늘 품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틈이 날 때마다 가보려고 마음먹었지만 매번 다른 일이 생기고 시간이 부족해 미루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언제부터 가보려 하면서도 이내 오늘까지 밀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이나 계획이 상황에 쫓겨 계속 연기되며 뒤로 밀리는 상황을 표현하는 의미로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겪는 미루는 일상의 모습을 잘 담아냅니다. 이처럼 인내는 짧은 시간의 흐름, 가까운 공간의 위치, 계속 미루어지는 일의 상황까지 세 가지 다양한 의미를 담은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열고 홍수 감음 대처 사업을 연구하고 포치했습니다.
0: 제13기 탐구잡지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글 조유록식 현 당위원회 서기가 대사를 재발표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과 세이셸 해미니의 대통령이 양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해 서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0: 복경 시간으로 7월 1일 새벽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팀이 2-1로 꼬뚜 디바르 팀을 노리고 28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치국이 6월 30일 회를 열고 홍수 감음 대처 사업을 연구하고 부치했습니다. 중공장 습근평 총수기가 회를 주재했습니다. 회는 올해 주요 홍수 단계 우리나라의 극단적 날씨와 기후 사건이 여전히 비교적 많고 가뭄과 침수 현상이 모두 심각하기에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사상 인식을 제고하고 최저선 사유, 국한 사유를 수립하고 다지며 홍수 가뭄 방지, 태풍 방지에 착안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홍수 가뭄 방지, 긴급 구조에 관한 재반 사업에 진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는 인민의 생명안전을 시종 초자리에 두고 감축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며 제때 과단성 있게 조직하고 인원 대피와 위험 부담 해소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상자와 부상자가 규모적으로 나타날 적 포치와 예비 포치를 강화해 극단성 상황에 관한 구조 능력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해 구조 사업에 진력하고 홍수 피해 군중의 기본 생활을 착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자원을 기층에 기울이고 힘을 일선에 돌리는 것을 견제하고 기층의 홍수 방지와 재해 감소, 구조 능력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당정의 결측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홍수 방지와 과몸 대처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가 홍수 방지 가뭄 대처 총지휘부는 통일적 조율 지휘를 강화하고 각 관련 부문은 직책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당직을 강화하고 앞장에 서서 지휘하며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해

0: 재해 방지, 피해 감소, 재해 구조 등 기반 사업에 진력해야 합니다. 기총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투 보루 역할과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홍수 방지와 가뭄 대처, 긴급 구조 일선에서 중임을 짊어지고 과감히 앞장에 서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과 사회 안정을 힘있게 수호해야 합니다. 회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7월 1일에 출판한 제13기 탐구 잡지가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초유록식 현 당위원회 서기가 되자를 재발표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가 2015년 1월 12일 조항당학교 현 당위원회 서기 연수반 수강생 좌담회에서 한 현 당위원회 서기직에 능하자면 시종 마음속에 당이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은 현 당위원회 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치 방향을 바로잡고 정치 교류를 엄수하며 자각적으로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당조항과의 일치성을 유지하며 당조항의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항상 인민을 두어야 합니다. 기층의 대중을 직접 마주하는 지도 간부로서 현 당위원회 서기는 반드시 대중을 염두에 두고 인민을 위해 실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지속관을 수립하고 인민이 가장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진력해야 합니다. 시종 책임감을 강조해야 합니다. 뜨높은 투지와 열성으로 일에 전념하고 관리직에 있는 한 인민의 실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권력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앞장에 서서 민주 집중제를 관철하며 법을 배우고 따르며 지키고 리용하는 모범이 되고 자신에 대해 엄격히 요구하며 성실하고 청렴하고 당당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0: 습근평 국가수석과 세유실 해민이의 대통령이 6월 30일 양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해 서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습금총 주석은 수교 50년 내 양국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시종 서로 신뢰하고 상부 상조했으며 양국 간 친선은 반석처럼 견고하다고 표했습니다. 쌍방이 수교 때의 초심을 견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행한다면 양국 관계의 전면 대로는 갈수록 넓어질 것이고 쌍무 협력의 전망은 더 밝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며 해민의 대통령과 함께 수교 50주년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전통적 친선을 이어가고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중국 아프리카 협력 논단 등 기틀 내에서 호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양국 민중의 더 나은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해민의 대통령은 수교 50년 내 양국 관계는 상호 존중, 상호 신임과 공동 발전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했다며 중국은 시종 세이셸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세이셸의 민생복지와 국가 발전 목표를 위해 많은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세이셸은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관철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중국 아프리카 협력 논단의 기틀 내에서 계속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할 것입니다.
1: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합니다.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성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며 대당 특유의 난제를 해결한다는 명석함과 확고함을 유지하고 당을 더욱 견강하고 힘있게 건설해야만 중국식 현대화가 파도를 가르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역사적 행정에 관계되고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며 당의 장기적 집권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에 관계되는 전략적 견지에서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견강하게 건설할 때 관한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시대 당 건설과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분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에 즈음해 당원마다 상해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 기념관을 찾아 당 창건사를 돌아보고 입당 선서를 되새겼습니다. 상해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 가흥 남호 홍서는 중국 공산당이 꿈을 향해 출항한 곳입니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가 폐막한 후 습근평 총서기는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인솔해 상해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와 절강성 가흥 남호 홍선을 참배하고 사업 발전은 영원히 끝이 없고 공산주의자의 초심은 영원히 개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초심을 명기해야만 역사와 선인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고 민심과 시대를 쟁취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매진할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원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탄생에서부터 강한 지도력, 조직력, 집행력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단합 인솔해 난관을 공략하고 개척 정진하는 가장 믿음직한 지도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사무를 잘하는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어떤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주황 당사문헌연구원 제1연구부 주임 왕옥강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중대한 이론과 실천 문제를 과학적으로 대답했으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며 당의 장기적 집권 지위를 다지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방대한 역량을 더욱 광범위하게 결집시키는 데 있어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인도하에 정치 건설을 통령으로 삼고 전당 상하가 강철로 뭉치며 당의 혁신 리론으로 심신을 다졌습니다. 전당은 선호하여 일련의 학습 교양을 전개하고 상시화, 제도화, 체계화를 통해 당을 관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전당에서 전개하고 있는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에서 각지 각 부문은 대중이 봉착한 문제를 둘러싸고 실무적 자세로 학습 교양 성과를 사업의 실효성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련영성 안산시 립산구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 두문비는 당의 혁신 이론으로 심신을 다지고 교양 혁신을 풍부히 하며 광범위한 당원들이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함으로써 이론 학습 성과를 직책 이행과 책임 관철의 내생 동력으로 전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건설의 질을 높이고 집권 기반을 다지고 작품 건설을 심화해 파랑 교정이 뿌리를 내리도록 추진했습니다. 규율 건설을 엄격히 하고 규제를 전면 강화하며 부패 척결 투쟁을 심화하고 세 가지 부패 척결을 일괄해 추진했습니다. 주황에서 기층까지 중국 공산당은 혁명적 단련을 통해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섬서성 동천시 신구 함풍로 가두 금원 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왕몽진은 격자화 봉사를 세분화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집하고 해결함으로써 당 건설 사업 성과를 문제 해결과 민생 혜택, 구체적 행동에 재현시키고 정밀화 관리로 대중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리를 달려도 초심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에 인도하게 중국 공산당은 통일된 사상, 확고한 의지, 조율적 행동, 강대한 전투력으로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긴밀히 단합해 신시대 훌륭한 답안을 작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0: 거를 전면 건설하기 위해 용감하게 앞으로 매진할 것입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이 6월 30일 습금평 당 건설 사상의 지도 아래 새 시험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자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최근 공무원 명예 서명하고 퇴역군인 취업 창업 촉진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총 6장 48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첫째, 총체적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보편적 혜택과 특별 대우를 겹치는 원칙을 견지하고 정부 추진, 시장 인도, 사회 지지를 결합한 방식으로 퇴역 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둘째, 교육 강습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퇴발합니다. 빈곤 지역과 변방 지역의 현향 사업 단위 채용, 국가 종합 소방 구조대 소방원 등 특수 지위를 선발할 때 퇴역 군인에 대한 우대 정책을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창업 지원 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창업하는 퇴역 군인에 대해 세금, 금융, 신용 등 지원 정책을 제공합니다.
1: 한중 국가 부주석이 6월 30일 북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피셜 외교 대신을 접견했습니다. 한중 부주석은 2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 아래 최근 연간 2국 관계가 량완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2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습권평 주석과 모험에도 왕치자김 수상이 올 4월 통화하고 2국 관계를 심화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때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2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찰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며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고 실무적 협력을 확대해 2국 관계가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인 2국은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진력해야 합니다. 페샬 외교 대신은 2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계 중국 원칙을 드팀없이 견제하고 중국과 함께 2국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다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0: 중앙조직부 최신 당내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중국 공산당 당원 수가 전년 대비 101만 5천 명 증가한 1억 128만 6천 명, 기층 당 조직은 전년 대비 18만 1천 개 증가한 543만 1천 개입니다. 당원 총수가 적당하게 증가했습니다. 당원 총수가 전년 대비 1% 증가하고 연간 신규 당원 수가 208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중 생산과 사업 일선에 있는 당원 수가 107만 2천 명, 당원 총수의 51.4%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당원 수는 114만 3천 명, 당원 총수의 54.8%를 점하고 35세 이하 당원 수가 175만 3천 명, 당원 총수의 84%를 점했습니다. 당원에 대한 교육 관리를 부단히 강화했습니다. 각급 당 조직은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단호히 관철 실시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당원들의 사상과 심신을 무장시켰습니다. 주황 파랑 규정 정신 관철학습 교양을 참답게 조직하고 당원에 대한 교육과 강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연간 강습 인원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현급 이상 당위원회는 기층 당조직 서기 498만 7천 명에 대해 전일제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1: 각지에서 다채로운 주제 행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6월 30일 신입 당원 집단 선서식과 당일 주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귀주 준희시에서 신입 당원 48명이 준희회의 기념관에서 당기를 향해 선서한 후 전시물을 관람하면서 혁명선열의 순관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산동 독주에서 신입 당원 대표 100여 명이 장엄한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령하 회족 자치구 고원시에서 당원 100여 명이 장대보 홍군 장정 함류 기념원을 찾아 입당 서약을 되새기고

0: 기념관을 참관하면서 혁명 전통을 이어받고 위대한 장정 정신을 전승했습니다. 전국 각지 홍색 관광지는 참관 학습 성수기를 맞이했습니다. 광동성 광주시 농민운동 강습소 기념관에서 송화 출발 문물 전시가 한창입니다. 전시품 118점은 농민운동 강습소 수강생들이 학문을 닫고 전쟁의 시련을 겪으며 새 중국 건설에 뛰어든 감동적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북경시는 6월 30일 각성의 로종도시 홍색문화 탐방 코스를 내놓았습니다. 홍색문화 코스는 북대홍루, 진성릉, 편집부 예터, 천안문 광장 등 홍색 랜드마크와 역사문화유적지를 연결시켜 험난한 길을 걸으며 새 중국을 일도시운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7일 당 창건일을 앞두고 전국 각 부대는 다양한 주제로 당 창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장병들은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책임감을 다지며 새로운 강군 노정에서 힘과 마음을 응집해 과감히 분발, 정진하된다고 다짐했습니다.
1: 총 길이가 1956km에 달하는 청장 철도는 청해 선영과 서장 라사를 이어놓는 철도입니다. 2006년 7월 1일 골무드 라싸 구간을 개통하면서 서장에 철도가 없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올 7월 1일은 청장 철도 개통 20주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서 해발고가 가장 높고 길이가 가장 긴 이 고원 철도가 수송한 여객은 연인수로 1억 400만 명, 화물은 8억 2,400만 톤에 달했습니다. 청장철도는 이미 설상고원의 행복의 길, 단결의 길, 치부의 길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53세인 리건명은 2006년 청장철도 개통 당시 청1호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입니다. 20년 전에 오늘 리건명은 라싸로 향발하는 청장철도의 첫 기적소리를 울렸습니다. 리건명은 당시 열차를 운전해 라싸에 도착했을 때 멀리 역 광장에서 나부끼는 하다를 본 전경을 떠올리면서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 길이가 1956km인 청장 철도의 경우 평균 해발고가 4000m 이상인 구간이 960km, 동토층 구간이 550km입니다. 중국 철도 제1 감측 설계원 그룹 유한회사 청장 철도 동토 전문가 루쟁평은 청장고원 오지의 동토대를 보호하는 설계 원칙에 따라 기반을 주동적으로 냉각시켜 동토 냉각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청장철도는 설비 승격과 디지털 지능화 전환을 부단히 추진했습니다. 고원 열차의 산소 공급 시스템에서 국산 대출력 기관차까지 오늘날 복흥호 고속열차도 청장 고원을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싸 닝츠 철도 복흥호 고원 복합동력열차 기관사 진영강은 내연 기관차에서 복흥호까지 열차 속도가 빨라지고 예전에 전기화 철도가 없었던 서장은 현재 철도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탑승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장 철도 개통은 고원 특산물 산업의 유통 문제를 철저히 해결했습니다. 선영시에 위치한 구영 동충하초 시장은 20년 전에 산발적 거래에서 지금의 전국 최대 동충하초 집산지로 성장했습니다. 거래상 마 선생은 철도를 개통하면서 관객이 많이 늘었다며 동충하초, 소고기 육포, 구기자 등 지역 특산물 판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청장 철도 개통 초기 서장 전역의 수출입 화물량은 36만 톤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 831만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서장 자치구 발전개혁위원회 국민경제와 체제개혁종합처 처장 로건비는 철도라는 힘을 빌어 서장 자치구는 14차 5개년 계획기간 지역 생산 총액이 연이어 1천억 원 규모를 넘었고 현재는 3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6.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0: 공무원 보도 판공실이 6월 30일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수로 화물 운송 물동량이 15조 톤 킬로미터에 달해 종합교통운수체계에서 조만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발해 장강삼각주, 광동향강오문 등 3대 세계급 항구 클러스터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해운 규모는 글로벌 해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2025년 항구의 물동량은 183억 톤, 컨테이너는 3억 5,400만 개로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항구 물동량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든 중국 항구가 8개,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든 중국 항구가 6개입니다.
1: 국가통계국과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6월 3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6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달 대비 0.3%포인트
0: 용유, 조미료 등 5대 류형의 중점 액체식품 비포장 운송에 대해 운송 허가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도로 화물 운송 경영자는 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해야 용업이 가능하고 관련 탱크 용기는 식품 전용 표식을 도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체 식품의 인도와 운송, 하역 등 전 과정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1: 단강구 저수지 상류 주요 수질 오염 물질 배출 통제 기준이 일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가표준 형식으로 제정한 류역형 배출 기준입니다. 새 기준은 도시 오염수 집중 처리 시설의 방출 규제 수치 등을 통해 남수 북인 중선 공사의 수원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0: 응급관리부에 따르면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기간 운남 귀주에서 강남 북부까지 폭우 날씨가 이어지면서 홍수와 지질재해 위험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국가홍수감음대처총지휘부는 6월 30일 호남과 운남에 대해 홍수 방지 사급 응급 예비안을 가동하고 안위와 강서 귀주에 대해 사급 비상 대응을 유지했습니다.
1: 전국 총공회가 일전에 통지를 발부하고 2026년 대국 장인 인재 420명을 추천 선발합니다. 이번 선발은 디지털 스마트 전환 제조업과 지능산업, 미래산업에 착안하며 국가 중대공정, 산업사슬 주도기업, 선두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혁신화 소기업을 상대로 기능 인재를 모집합니다.
0: 베네수엘라 전국 대표대회 호르헤 로드리게스 주석이 6월 30일 강진으로 인해 이미 1943명이 숨지고 1만 571명이 다치고 2만 8,380명이 의료기관과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러시아 연방정부 미슈스틴 총리가 6월 30일 정부령에 서명하고 라트비아,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접한 일부 통상구를 폐쇄했습니다. 관련 통상구는 7월 1일부터 인원과 차량, 상품, 화물의 통행을 临시 중단합니다.
0: 북경 시간으로 7월 1일 새벽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팀이 2대1로 코트디바르 팀을 누르고 28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노르웨이 팀의 다음 상대는 브라질 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민걸, 김홍원이었습니다.

0: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1: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2: 부단히 전진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계속하여 무엇 때문에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의 령도는 역사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래 5천여 년의 찬란한 문명을 창조한 중화민족은 심각한 재난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탄생하였고 끊임없이 발전, 장대해졌습니다. 역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역사는 광명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며 희망을 선택합니다. 역사는 결국 중국 공산당을 선택했습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당의 령도가 인민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이 없으면 세중국도 없습니다. 중국 대지에서 70년 넘게 전해져 내려온 이 노래는 전국인민의 마음을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역사적 배경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혁명선결 류국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8년 4월 류국지 열사는 배신자의 밀고로 체포되어 중경 사제동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각측의 노력 끝에 국민당 당국은 그를 석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탈당 성명을 게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생사 존망의 갈림길에서 류국지는 국민당 당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세중국 창건 전야 국민당에 의해 사형장으로 압송되는 길에서 류국지 열사는 옥중에서 쓴 취의시를 큰 소리로 읊었습니다. 들으라, 순례처럼 들려오는 것은 인민해방군의 포성이다. 인민은 해방되고 인민은 승리했다. 우리는 당의 영리를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는 부끄럼 없이 죽음을 택했다. 100여 년 내 인민은 중국 공산당을 선택하였고 중국 공산당도 인민의 선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의 분투와 비약은 한편의 불우의 서사시로 이미 저국의 모든 산과 강 그리고 중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00여 년의 거대한 변화는 한 폭의 눈부신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와 현실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을 영도하는 핵심 역량이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전체 인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주축임을 충분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당의 령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월성입니다. 이어 우리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의 령도를 견제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는지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들어보겠습니다.
3: 결국 권을 임명해 홍수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났지만 권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고 홍수도 퇴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인재를 구해야 했고 순을 천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임명했고 순은 권을 우산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권은 나중에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순은 다시 권의 아들 우를 추대했습니다. 결국 배우는 백성들을 이끌고 천하의 수토를 다스렸습니다. 우는 부친 권이 홍수를 다스리는 데 실패해 벌을 받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하여 고심 끝에 아버지가 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홍수를 다스린 교훈을 받아들여 마금을 소통으로 교체했습니다. 요점은 수로를 뚫어 물이 순조롭게 동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우는 물을 다스리는 과정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먹줄, 자 등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직접 높은 산과 강을 측량했고 산세에 따라 나무를 베 도로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평지를 걸을 때는

0: 차를 탔고 물길을 갈 때는 배를 탔으며 진흙밭을 걸을 때는 나무 썰매를 사용했고 산을 오를 때는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10여 년간 대우의 간곡한 관리 끝에 구주의 합천이 모두 뚫렸고 사방의 제후들이 잇따라 조공하러 왔습니다. 국토는 동쪽으로 바닥까지 뻗었고 서쪽으로 사막까지 이어졌으며 북방에서 남방으로 천자의 명성과 위엄이 사방에 퍼지게 됐습니다. 하여 손재는 대우에게 현규를 하사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대우의 치수 동로를 알렸습니다. 대우의 치수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줍니다. 첫째, 백성들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홍수재해를 다스리는 것은 곧 처다 안정의 강의입니다. 둘째는 치수 자체도 강거목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주차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모두 리치가 있습니다. 대우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에 순응해 막힘을 소통으로 바꿨고 물관리의 전반적인 핵심을 파악해 몇 세대 사람들을 괴롭혔던 수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농업을 영원한 근간으로 중시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속된 홍수 피해 문제는 바로 소통이라는 총체적인 원리에 의존해 해결해야 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그물에 줄 하나 당기면 만목이 펼쳐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당을 교육 인도에 마치 대우가 물을 다스렸듯이 문제 핵심을 잡고 실천해서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며 강거목장을 통해 전당에 하나로 뭉치고 일심협력해 힘을 한 곳으로 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1: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정도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0: 是处着。
1: 오늘 AI 로해설해드리는뉴스추석시간에는세이쉘관광문화부본스타인장관이세이쉘과중국간협력의다음50년이기대할만하다고표현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 6월30일중국과세이쉘이수교50주년을맞이했습니다세이쉘관광문화부아만다번스타인장관이최근중국기자와의인터뷰에서세이쉘과중국의전략적동반자관계가협력과발전의새로운단계에접어들고있는가운데특히인문교류분야에서새로운활력을보여주고있다고말했습니다아만다번스타인장관은중국은시종세이쉘이강력한협력동반자였다고하면서지난50년동안양국관계는점점더확고해졌다고말했습니다번스타인장관은나는앞으로의50년이더기대된다고표했습니다최근몇년동안중국과전면적으로비자를상호면제받은첫번째아프리카국가로서세이쉘은중국관광객들의지속적인사랑을받고있습니다번스타인장관은세이쉘은국토면적이크지않지만독특한자연경관과생생한현지크리올문화를가지고있어중국관광객들에게색다른여행체험을제공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한편중국은거대한출국관광시장을보유하고있기에양국은앞으로관광분야의협력에서큰발전여지가있다고덧붙였습니다올해는중국아프리카인문교류의해입니다번스타인장관은여행은가장실감나는외교형식이라고말했습니다다양한국가의사람들은여행을통해서로의문화적매력을직접느끼고교류를통해미래를증진시키면서관계의지속적인발전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습니다번스타인장관은관광문화부장관으로서자신의중요한임무중하나가바로세이쉘과중국인민간의거리를좁히고다양한문화간의교류와상호학습을촉진하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중국과의관계를강화하는것은관광업발전에유리할뿐만아니라양측이더광범위한분야에서교류와협력을진행하는데도도움이됩니다작은섬나라이고발전도상국인세이쉘은글로벌기후변화를포함한다양한도전의직면에있습니다이에대해번스타인관광장관은세이쉘은자원을보호하는전제하의관광업을발전시키면서과도한개발을피하는것을일관되게견지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그는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는것은세이쉘관광산업의핵심목표이므로중국등동반자들과의협력을강화하기를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번스타인장관은수년간세이쉘과중국양측이문화유산보호환경보호기반시설건설등분야에서성과가풍부한협력을추진해왔다고표했습니다그리고양국관광분야의협력잠재력은매우크다면서

0: 전통적인 레저 관광에 국한되지 않고 생태 관광 등 분야로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자신은 앞으로 다가올 다음 50년 동안 세이셀과 중국 관계가 꾸준히 강화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서 양국 인민 사이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수록 양측 모두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감상과 이해, 공감대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차드 지원 중국의 물공급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차드의 가뭄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때입니다. 기자는 차를 타고 차드 수도 느자메나에서 출발하여 남부 문돌주 구무라시에 위치한 차드 지원 중국 물공급 프로젝트를 참관했습니다. 세이셸은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대지를 달구어 땅은 갈라터져 많은 금이 생겨났습니다. 길가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가끔 현지 주민들이 당나귀 수레에 물을 싣고 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몇 달간 지속된 가뭄으로 도로 양쪽 들판의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졌고 관목도 물 부족으로 누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16시간가량 달린 끝에 기자는 마침내 구무라시 마당지역사회의 한 급수소에 도착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줄을 서서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에 수돗물은 그들의 물통과 대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기른 여성들은 용기를 몰이고 수십 미터 떨어진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장면은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당 지역사회 주민 오지아스는 기자에게 전에는 가뭄이 올 때면 가정마다 최소 한 사람이 노동력을 내어 4km의 길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차드 지원 중국 물공급 프로젝트가 이곳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4년 10월 말 프로젝트 시행을 맡은 중국 강서 국제경제기술협력위원회사가 문둘주와 사라마트주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동펌프 우물 522개, 집중급수소 57개, 마을 우물 20개, 공공화장실 111개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마당 지역사회의 전통 부족장인 마지엔강은 이 물공급 프로젝트는 6천여 명의 부족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줬고 물기는 로고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마지엔강 부족장은 물은 생명의 원천이지만 더러운 물은 질병의 근원이기도 하다면서 지금은 안정적인 물공급 덕분에 병에 걸리는 일이 줄었고 사람들은 생산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둘주 수류와 에너지자원 대표인 알리는 굳건한 인내력을 가진 중국 협력 동반자들이 비범한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여성들이 물을 기르려면 먼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물이 눈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드 지원 물공급 프로젝트의 책임자 부인인은 올해 6월까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면서 사라마트주 아브데야의 우물을 팔 때의 일이 가장 인상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질 조건이 매우 복잡합니다. 암발의 함수성이 낮은 데다가 출수량이 적습니다. 우리 시공 기술팀은 8개월간의 공략 끝에 마침내 차드 측이 만족하는 우물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기자는 프로젝트 관계자와 함께 30km 떨어진 구망촌과 응곰벼촌으로 이동했습니다. 각 물공급 시설마다 중국어와 프랑스어로 쓴 중국 지원과 공동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습니다. 구망촌에서는 아이들이 수동펌프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물을 뽑는 데 힘이 거의 들지 않아 9살짜리 아이들도 쉽게 물을 펌프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60세 마을 주민 앙코 사둠은 기자와 중국 기술자들을 보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중국 친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축민들 역시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응곰배 마을의 목축민 라이크만은 더 이상 물을 따라다니면서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가축을 몰고 물을 찾아 먼 길을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들주 현장 책임자 광문정은 기자에게 차드 지원 물공급 프로젝트의 수동 펌프 우물 평균 깊이는 45m를 넘고 집중 급수소의 우물 평균 깊이는 90m를 넘으며 가장 깊은 우물은 150m를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두 정밀한 탐사와 수질 검사를 거친 후에 우물을 굴착함으로써 수질과 수량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가 저물자 마당 지역사회 급수소에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문룡은 정전을 막기 위해 각 급수소마다 이중 동력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해가 뜨는 낮에는 급수소가 태양광 에너지로 작동하고 밤이나 흐린 날에는 발전기로 전환하여 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출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
1: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최근 용정시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 대상 기획, 혁신 주체 육성 등 관건고리에 초점을 맞춰 정확하게 힘을 발휘하고 세 가지 조치를 병행하면서 과학기술 혁신과 기업, 향진 발전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에 초점을 맞춰 혁신 역량 버팀목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용정시 과학기술 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초 버팀목으로 삼고 과학기술이 향촌진흥의 조력, 과학기술이 기업의 혁신 발전을 돕는 주요한 목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과학기술 특파원이 향촌 활동에 대한 봉사를 깊이 전개했습니다. 15명의 세계구역 과학기술 들여 기획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용정시 의약과 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전환, 플랫폼 건설과 같은 류형의 대상을 기획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사환 5강 등 3개 기업을 조직해

0: 상및주 과학기술 대상 4개를 신청했고, 46.1만 원의 과학기술 자금을 비준받아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대상 검수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급 대상 검수 사업을 착실히 펼쳐 대상의 연구개발 성과, 자금 사용 정황, 기술 지표 달성 상황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조약야급 등 6개 기업이 참관 검수 답변에서 모두 순조롭게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 기업 배육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 주체의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서 첨단기술기업으로 단계적 육성체계를 구축해 혁신자원이 기업에 집결되도록 추진하고 기업 혁신 발전에 기반을 다졌습니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했습니다. 혁신 잠재력과 발전 활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겨냥해 기술형 중소기업 평가 방법, 연구개발 비용 기산, 공제 등 기업 혜택 정책을 해독하고 기업이 2025년도 기술형 중소기업 평가 사업을 펼치도록 지도했습니다. 화야 환경 등 12개 기업이 이미 통계에 포함됐고 인호 등 7개 기업에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보조금 7,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첨단기술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이미 인증된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추적봉사를 강화하고 전시 5개 첨단기술기업을 조직해 첨단기술 속보와 첨단기술 기업 연간보고 신고 사업을 전개했으며 초선 등 첨단기술 자격이 곧 만료되는 3개 기업을 도와 첨단기술 편제 사업을 펼쳤습니다. 초선 등 3개 기업에서 이미 첨단기술 자격을 연장했고 대지 단파는 지난 2024년에 처음으로 첨단기술 기업 보조금 1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산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웃긴 개그에도 웃어주거나 나 살쪘지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해주거나 네 놀랍게도요 우린 하루에 200여 개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꼭 거짓말이라고만 할 수 없죠. 안 그래도 날씨 때문에 네, 축축 처지는 요즘 이 정도는 기분 좋게 속아줄 수 있는 배려의 말이 아닐까요?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납니다.

저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See You Again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네, 오늘은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도 다양한, 네,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못할 고민들, 또한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하고 있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 ZHAOPD 그리고 JK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네, 우리 직장인분들의 문자 참여 기대하고 있겠고요. 또 네, 함께하면서 네, 스트레스 조금 날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희 사무실 분위기는 원래 너무 좋았었는데 최근에 입사한 한 동료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여기저기 말을 나르고 있는데 저희 평화롭던 사무실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사무실 분위기는 네, 이렇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또 이걸 제대로 또 전달도 제대로 못하면 괜히 또 오해도 쌓을 수가 있고, 네, 같은 말이라 해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도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 또 직장인분들의 네, 한주 동안 재밌었던 에피소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무더위 때문에 다들 짜증이 많던 저희 사무실에 이틀 전부터 아이스크림을 매일 사다 놨더니 분위기가 한결 좋아진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무실 분위기가 네, 그래요.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있고, 무더위에는 또 이렇게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만 네, 먹어도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출근하면 너무 졸려서 고민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이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잤다가도 또 너무 더워서 잠에서 깨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요. 이제 창문을 이제 열고 자도 그래도 덥다 하시는 분들, 뭔가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시간을 정해놓고 잠자리에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요, 이제 밤새도록 틀어놓는다기보다는 그러면 또 여름 감기에 걸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을 30분 정도 정해놓고 주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오늘은 편안히 또 주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요즘 아르바이트 2개 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하고 저녁에도 하고 있는데요. 슬슬 저녁 알바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제발 오늘은 손님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네, 그래요. 고민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네, 뭐,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님이 많고 또 장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네, 일을 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이해 될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고요. 그래도, 네, 또 너무 손님이 없으면 오히려 사장님 눈치도 보이고 시간도 참 느리게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손님이 네, 있다 보면 바삐 돌아치다 보면 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그래요. 눈치 보지 않고도 편안히 네,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 FM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네,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고요. 네, 직장인분들 파이팅 하시고, 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웃으세요.

리허원 김상월의 진달래 피는 고향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가장 얻기 쉬운 것도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얻기 쉬운 것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잃기 쉬운 것 또한 사람인데요. 물건은 잃어버리면 대체가 되지만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잃은 사람은 다시는 찾기 어려운 법입니다.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보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를 만난 것이니 아끼고 또 아끼고 소중하게 잘 대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에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주 좀 연세가 있는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신데요. 2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다섯 가지 인생 티키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뭐 20대는 이제는 훨 지났으니까 정말 이런 걸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2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다섯 가지 인생 치키드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사람은 말보다 기운을 본다.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요란하게 흐르는 물보다는 소리 없이 흐르는 물이 더 깊고요. 그러니 나 잘났다 으스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일이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는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내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인생의 이 교훈이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는 그래도 두리둥실하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것이 또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이니 누구한테 집착도 말라고 합니다. 바람처럼 날아갈 인생이니까 욕심도 부리지 말거라. 구름처럼 흩어질 인생이다. 연연해 하지 마라. 한 줌의 흙이 될 인생이다. 그러니 가볍게 살아라. 네, 가끔은 이런 좋은 글들이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글귀인 것 같습니다. 네, 가끔은 답답한 마음 그리고 조금은 응거리졌던 마음들을 어떻게 풀까 고민이 되었던 분들 이런 좋은 글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에 출근을 해서 어느덧 저도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처음으로 아마 방송을 하면서 제 나이를 조금 살짝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마흔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굳이 다 설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 말고 편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싫은 건 싫다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정하지만 만만하지는 않게, 사과는 쿨하게, 후회는 짧게, 나에게 제일 관대해질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40대까지 열심히 버텨준 나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때로는 자신을 칭찬해 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를 많이 도라고 합니다. 40이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너그러워지고,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기는 연령대가 40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단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영원하지 않으니 더 아름다운 오늘이고, 다시 오지 않으니 더 소중한 지금이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랑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면서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스트레스는 조금 풀리고, 그래, 내가 좀더 이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기 정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은 똑바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결국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전진뿐입니다. 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우리가 가진 목표를 달성시켜줍니다. 사람들이 뭐라 떠들던 내버려 두고 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요? 인생에서의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뜻하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김문효 가수의 인생길로 오늘 음악의 향기 시작해봅니다.

네, 목표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하죠. 목표는 근데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일시적인 장애물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운다면요, 이 사소한 문제나 일시적인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성취할 수도 있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을 하고요, 인생의 목표를 잡아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서 통합시켜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돼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해피.

네, 우리가 사는 삶은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고 흐르는 빗물에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늑한 미소 한번 스치어주면서 곧 다가올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상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의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소니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네, 우리는 상상이라는 것을 자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떨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앞날은 어느 만큼 행복할까? 등등 너무 많은 상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상상은 우리 삶의 엔돌핀이 되겠죠.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항상 상상만 하고 걱정하는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갖지 못한 것에 미련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또, 오지 않을 것에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네, 항상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 자신을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둘씩 또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세상에 원래 완벽한 사람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네, 사람인지라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아서 늘 배우고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어떤 날은 나는 왜 이럴까 싶어서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함께 2프로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날은요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긴 합니다. 아, 정말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정말 내 자신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정말 과거에 힘들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네,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네, 이런 믿음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고 믿는 거, 믿음이 있으면 희망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류철석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는 당시의 전경을 기억했다. 그것이 로인이 고기잡이를 하며 보았던 것들 중에서 평생 가장 서글픈 장면이었다고 로인은 생각했다. 그 녀석도 마음이 많이 슬펐고 우리들은 용서를 빌고 되도록 빨리 처리해버렸었지. 그 애만 곁에 있어주었으면 하고 큰 소리로 중얼대고는 이물 쪽의 두꺼운 널판지에 몸을 기대었다. 그는 어깨에 둘러맨 낚싯줄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한 방향으로

왼편 어깨에 고개의 모든 힘을 지탱하며 뒤로 댄 후 배전의 줄을 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또 한 줄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거기 달린 예비줄도 이쪽으로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카나다산 줄을 200길이나 잊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까짓 것은 다시 구할 수 있다. 만일 지금 무슨 고기가 물렸다고 해서 그것을 잡다가 큰 고기를 놓치면 누가 그 놈을 도로 찾아줄 것인가? 방금 미끼를 문 고기가 무슨 고기였는지 잡아당겨보지도 않았으니 나는 모르겠다. 되도록 빨리 줄을 잘라버려야 했으니 말이다. 아마 다랑어나 황새치 아니면 상어였겠지. 로이는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그 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그 애는 없지 않느냐 하고 로이는 돌이켜 생각했다. 너의 옆에는 오직 너밖에 없다. 혼자인 것이다. 어둡든 밝든 어서 빨리 마지막 남은 낚싯줄의 미끼를 잘라버리고 거기 있는 예비줄 두 사리마저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 어두워서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았고 고기는 때맞춰 크게 퍼덕거리면서 요동을 치는 바람에 로인을 앞으로 거꾸로 뜨렸고 눈 아래가 찢어지는 상처도 입었다. 피가 뺨으로 흘러내리다가 턱까지 내려오기 전에 굳어서 말라버렸다. 로이는 뱃머리로 돌아가서 뱃전에 기대어 쉬었다. 그는 자루를 다시 대고 어깨의 줄을 아까 닿지 않았던 어깨 부위로 조심조심 옮겼다. 그리고는 어깨를 중심 삼아 줄을 붙들고 살며시 고기에 당기는 힘을 가늠해보고 또 물속에 손을 넣어 베이의 속도를 재어보았다. 어째서 저놈이 갑자기 그렇게 요동을 쳤을까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아마 낚시에 달린 쇠줄이 그놈의 큰 등 위를 스친 모양이지. 그러나 그놈의 잔등이 나만큼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저놈이 암만 크다고 해도 이 배를 언제까지나 그렇게 끌고 다니지는 못할 거다. 나중에 말썽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놓았다. 예비줄도 충분하고 이만하면 넉넉하다. 이상 바랄 것은 없다. 고기야! 야! 이놈아! 하고 큰 소리로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놈하고 맞붙어 있을 테다. 저놈도 나하고 맞붙을 작정이겠지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로이는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트기 직전이라 몹시 추웠다. 그래서 그는 배판에 몸을 갖다 대고 몸을 좀 녹여볼까 해서 비벼보기도 했다. 저놈이 버티는 한 나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당정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한 설명을 학습하겠습니다. 본건 기초소조는 설립 후 6개월 남짓한 동안에 관련 중요한 문헌들을 착실하게 연구한 데 기초해 우리나라가 혁명과 건설과 개혁 과정에 겪어온 제도의 변천과 혁신을 체계적으로 총화했고 특히는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이 전당과 전국 인민을 영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이룩해온 중대한 리론 성과, 실천 성과, 제도 성과를 깊이 있게 총화했으며 재반 분야에서 제기한 의견과 건의를 정리 소화하면서 특별 주제 연구를 전개하고 결정 초안을 반복적으로 토론해 개정했습니다. 중앙정치국 회의의 결정에 따라 9월 초에 의견 청취용 초안을 일부 당내 노동자들을 포함한 당내의 일정한 범위에서 발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학습과 토론을 진지하게 조직했고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의견을 도합해 18건 제기했습니다. 9월 25일에 나는 당회 인사 좌담회를 주재해 각 민주당파 중앙위원회,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책임자와 무소속 인사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동지들은 발언자료 10부를 제출했습니다. 문건 기초 소조는 수렴한 모든 의견과 건의들을 착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집계한 데 의하면 각 분야에서 제기한 개정 의견이 도합 1948건이고 중복된 의견을 빼면 1755건입니다. 그중 원칙성 의견이 380건이고 구체적인 개정 의견이 1375건입니다. 의견 수렴 상황을 보면 각 분야에서는 결정 초안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의견 청취 대상자들은 결정 초안은 우리나라 국가 제도와 국정운영 체계의 발전 방향과 발전 법칙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의 영도 제도를 견지 보완할 것을 중점적으로 내세워 국정운영의 관건과 근본을 들어주었고 정도를 지키면서 혁신하고 개척 진취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내세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으며 체계성, 통합성, 협동성,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내세워 강한 문제 해결 지향 성과 선명한 실천 특색을 구현했다고 한결같이 인정했습니다. 또한 결정 초안은 무엇을 견지하고 공고해야 하며 무엇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가 하는 이 중대한 정치 문제를 해답해 반드시 확고하게 견지해야 할 중대한 제도와 원칙을 천명했고 제도 건설을 추진하는 중대한 임무와 조치도 포지했으며 근본 제도, 기본 제도, 중요 제도가 서로 맞물리도록 견지하고 하향식 설계와 그 층별 접속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제도 개혁과 제도 운행을 통일적으로 계획해 역사 총화와 미래 지향의 통일, 의지력 유지와 개혁 혁신의 통일, 문제 해결 지향성과 목표 달성 지향성의 통일을 구현했기에 반드시 재반 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더욱 정형화되도록 수소장, 향촌지능,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 등에 대한 중요한 제도적 배치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건입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길어져 이렇게 늦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돌아올 것이라 여기는 상황에 자주 쓰이는 우리말.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는 바로 이내입니다. 이내의 첫 번째 의미는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고시라는 뜻인데요.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행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잠시 심부름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갔다가 이내 돌아올 거야처럼 짧은 시간의 행동과 빠른 결과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말로 평소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지 않는 가까이의 곳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소학교 바로 맞은편에서 살았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나와 길을 하나만 건너면 저의 집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죠. 집에서 나와 몇 걸음만 걷다 보면 이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늦잠을 자고 급하게 나가기도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학교 예령 소리가 들리면 부랴부랴 달려서 학교에 간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내는 단순히 가깝다는 표현보다 훨씬 정감 있고 구체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주며 일상의 장소 설명에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의 형편대로 내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고향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다는 마음은 늘 품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틈이 날 때마다 가보려고 마음먹었지만 매번 다른 일이 생기고 시간이 부족해 미루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언제부터 가보려 하면서도 이내 오늘까지 밀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이나 계획이 상황에 쫓겨 계속 연기되며 뒤로 밀리는 상황을 표현하는 의미로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겪는 미루는 일상의 모습을 잘 담아냅니다. 이처럼 이내는 짧은 시간의 흐름, 가까운 공간의 위치, 계속 미루어지는 일의 상황까지 세 가지 다양한 의미를 담은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새로운 한달 7월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7월부터 또 1년에 우리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됩니다.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외 투자에 관한 공무원이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대외 투자 분야의 첫 번째 행정법규인 대외 투자에 관한 공무원이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규정은 개인 투자자를 적용 범위 포함시켰는데, 개인이 레드칩 구조를 통해 진행하는 귀경 투자 및 기타 형식의 주식이나 통제권을 얻기 위한 대외 직접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5개 부문이 연합으로 문서, 휴식 및 휴가, 노동 안전 위생, 산업 재해 보장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합니다. 다음, 새로 수정한 중화민공화국 행정재심법 실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호를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거나, 개점 후 면허가 취소되거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등 정부 부문의 행정행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재심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수정한 실시 조례에는 여러 가지 재심이 가능한 사항을 보충하고 명확히 했는데, 행정기관에 의해 불신임 징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약 설명서에 불량 반응 불명확 표기를 금지합니다. 중약 등록 관리 전문 규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중약 설명서의 금기, 불량 반응, 주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 규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즉,

0: 2026년 7월 1일 의약품 재등록 신청 시 여전히 불명확으로 표기돼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재등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디폴로 오로이틸 등 16가지 물질의 관리 통제가 실시됩니다. 국가마약금지위원회 판공실은 일전 디폴로 오로이틸 등 16가지 물질을 비약용유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목록에 포함시킬 때 관한 공고를 발표해 디폴로 오로이틸 등 16가지 물질을 관리 통제에 포함시켜 남용 피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로 결정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목록에 관리 통제 물질이 추가된 이후 우리나라는 412가지의 비약용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및 펜타닐류, 합성 칸나비신류, 니칠류 세 가지 전체 물질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7월부터 8가지 약품이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의료보장국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국가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과 산재보험 약품 목록 및 상업건강보험 혁신약품 목록 2025년의 통제 근거해 2025년 목록 조정에서 성공적으로 갱신되지 않은 베나루 펩타이드 주사제, 만루트 나트륨 캡슐 등 8가지 협의 기간 내 단판 약품에 대해 약물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의 과도기를 부여하고 2026년 6월 말 전까지 의료보험 기금은 원래 지불 기준에 따라 계속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가 끝난 후, 즉 7월 1일부터 상술한 8가지 약품은 더 이상 의료보험 혜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일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두 가지 강제성 국가표준 전동 자동차 안전 요구와 전동 자동차용 동력 배터리 안전 요구가 정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전동 자동차 안전 새 국가 표준에는 원터치 전원 차단을 실현하는 장치는 물리적 전원 자진 장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차량 하부 충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신규 추가했으며 정비 시에 차단 장치 요구 등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배터리의 새 국가 표준에는 열 확산 테스트의 기술적 요구 수정 및 테스트 항목 신규 추가 등이 포함됩니다. 네, 일전 인터넷에는 당신은 캔 음료를 마실 때 입에 대고 바로 마시는가라는 주제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한 블로그가 온라인에 게시한 영상에는 캔 음료의 뚜껑 고리 주변에서 여러 마리의 작은 벌레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것을 지 진드기라고 주장하며 주의하지 않으면 뚜껑을 딸 때 진드기가 음료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런데 캔 음료를 마신 후 고열이 지속되는 사례가 실제로 이미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심수의 진모는 화물차 운전사로 평소에 밖에서 식사를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함께 냉장 캔 음료를 마셨는데 그날 밤부터 발열이 시작됐고 이후 허리와 엉덩이까지 통증이 퍼지는 등 건강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고열과 구토에 시달린 진모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진단 결과는 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신증후군 출혈열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평소 캔 음료를 마실 때 뚜껑 주변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의사는 진모가 병에 걸린 원인이 바로 그 캔 음료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캔이 쥐에 의해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모는 자신이 당시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캔에 직접 입을 대고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많은 캔 음료의 경우 뚜껑을 딸 때 뚜껑의 일부가 캔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뚜껑이 오염됐다면 빨대를 사용하더라도 일정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캔 음료를 마실 때는 먼저 뚜껑을 깨끗이 닦은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전통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대의와 문화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잘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여러 민족의 공동 책임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5월 18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 간부 군중들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를 시청했습니다. 우리 시 여러 단위에서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당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고 힘을 모아 새로운 발전을 향해 나아갈 의지를 다졌습니다. 새 수상시장이 이전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서는 바 새로운 모습으로 연결 민속 문화관광 발전에 새장을 열기도 합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에 열렸습니다. 우리시 여러 민족 각계 간부와 군중은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며 위대한 당 창건 정신을 깊이 터득하고 애국심을 더 굳게 다졌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 시당위 부서기며 시장인 김봉, 시정협조석 우군, 시당위 부서기 배해도 등 지도자들은 함께 대회 생방송을 시청하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반드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해 위대한 당창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계속 분투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용한 매체 중심은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생방송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모두가 시종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새 시대가 부여한 사명과 과업을 깊이 새겼고 큰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정확한 여론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며 연길의 이야기를 더욱 잘 전해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새장을 써나가는데 용한 매체의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란진 정부에서는 기관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생방송을 시청했습니다. 모두 학습 성과를 향촌 진흥과 군중 봉사 를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하고 더욱 실속 있는 사업 기풍과 충만한 열정으로 민생 실사를 성심껏 추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풍요로운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란진 인민정부 당 건설 사업한 공실 부주임 류양은 앞으로도 맡은 직무에 충실하며 책임을 다하고 군중을 위한 봉사의 초심을 실천해 당 창건 105주년의 실천과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중의병원에서는 간부 종업원들을 조직해 경축대회를 시청해 전체 당원 간부들이 앞장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당 건설의 인솔 역할을 병원 관리와 의료 봉사, 중의학 전승 및 혁신의 전 과정에 관철해 새로운 출발점에서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중의병원 종합판공실 주임 신화련은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대회 정신을 직무 수행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당기를 더욱 빛내겠다고 했습니다. 신의가도 민평사회구역에서는 전체 당원과 사업일꾼, 주민 대표들을 조직해 경축대회 생방송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회 기간 내내 진지하게 시청하며 당의 대견연 분투려정과 빛나는 성과를 깊이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가야 힘을 얻었습니다. 신흥가도 민평사회구역 당위서기 김면은 민평사회구역은 앞으로도 당 건설을 중심으로 기층사회를 다스리고 민생에 초점을 맞춰 더욱 세심한 봉사를 펼치고 문예공연과 이웃교류, 문명선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사회구역의 각 분야 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0: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연일 우리 시각 부문에서는 주제가 뚜렷하고 형식이 다양한 경축 활동을 잇따라 펼쳐 당의 빛나는 역사를 되새기고 당의 빛나는 업적을 찬양했으며 당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고 힘을 모아 새로운 발전을 향해 나아갈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 직속기관 당사위원회는 시당위 조직부와 공동으로 당과 한마음 꿈을 향해 함께 시 직속기관 7일 경축 주제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활동은 장엄한 국기기양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시 직속기관 여러 분야의 청년 당원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당과 한마음 꿈을 향해 함께를 주제로 실황송을 펼치며 당의 100여 년 분투려정을 되새기고 당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한마음으로 분투하며 실천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입당 휘장 수여식에서는 시 직속기관 각 당조직 책임자들이 2026년도 새로 발전한 예비당원들에게 당원 휘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전체 당원들은 입당 선서를 되새기며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당의 사업을 위해 평생 분투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다졌습니다. 시 공급 및 정부하고 공급 투자 유치판 공실 주임 최경첨은 앞으로도 주변의 우수한 당원들을 본받아 기업을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는 선전 강연 대표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명 이야기를 들려주며 초심과 사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에는 선전 강연 대표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혁명 가요를 열창하며 새 시대의 아름다운 삶을 노래했습니다. 로병사의 집 기관 선전 강연단 성원 장가봉은 로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많은 홍색 정신의 자양분을 얻고 청춘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하면서 로병사들의 이야기가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뿌려져 훗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큰 나무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과 연안 혁명기념지 관리국이 주최하고 연변박물관, 연안 로예 문화중심, 연안 문예기념관이 주관한 연안의 기억, 사진을 따라 다시 만나는 연안 특별전이 연변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는 군민이 하나 되어 함께하다, 전민이 병사가 되어 연안을 지키다, 위문 공연으로 사기를 북돋우다, 선북으로 전진하며 승리를 맞이하다 네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혁명사진작가 정목이 연안시계 촬영한 사진 200여 점을 전시해 혁명전쟁 시기에 뜨거운 연안의 기억을 다양한 시각으로 되돌아보고 당시의 혁명정신과 분투정신, 인민을 위한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북산가도 단연사회구역 당위서기 왕건은 기층사회구역 3.1군으로서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초심을 군중봉사와 사회구역 관리에 실천하며 민생의 작은 일도 정성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연변과 연안 두 지역 문물박물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심화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지역을 뛰어넘는 홍색 자원의 공동 활용과 홍색 문화의 공동 전승, 교육기지 공동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도이기도 합니다. 연안 문예기념관 해설원 류박은 200여 장에 가까운 사진을 연변으로 가져온 것은 연변인민들이 당시 연안부대의 행군과 생활을 직접 느끼고 연안정신을 널리 알리며 혁명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참관 인원들이 이 사진을 통해 당시 혁명문화의 정신을 깊이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1: 20여 년간 대중들의 삶과 민속문화를 품어온 수상시장은 연기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명소입니다. 현재 새 수상시장은 이전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섰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연길 민속문화관광 발전의 새 장

0: 을 열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인지도가 높은 조선족 특색 아침 시장인 수상시장은 연변의 원생태 생활민속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시장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사람들로 북적이며 정겨운 생활의 온기가 가득합니다. 찰떡, 순대, 김치를 비롯한 조선족 전통 음식들이 즐비하게 진열되고 과 새로운 감각을 조화롭게 살리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장사해온 덕분에 왕정거래 점포는 좋은 평판과 안정적인 단골 손님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옛 수상시장은 강변에 위치해 있어 우기와다 침수와 역류 피해를 겪는 등 상인들의 오랜 고민거리였습니다. 옛 시장의 발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시장 이전과 시설 현대화는 상인들에게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새 수상시장은 기존 시장에서 1.4km 떨어진 곳에 들어섰습니다. 새 시장은 상인들의 경영상 난점과 관광객들의 소비 수요를 중심으로 경성시설과 배수체계, 소방시설, 업종 배치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됐던 침수와 환경정돈, 시설 노후화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표준화된 실내 영업 공간과 과학적인 업종 배치, 깨끗하고 규범화된 영업 환경은 기존 아침 시장의 운영 방식을 크게 개선해 상인들의 경영과 관광객들의 시장 이용에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새 수상시장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미리 새 점포를 계약한 왕정걸도 이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녀는 복층 구조의 점포를 임대해 판매 공간을 새롭게 꾸미며 앞으로의 경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녀는 2층 인테리어가 끝나면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고 또 손님들이 들어와 택배 발송을 원하면 한눈에 보고 바로 포장해서 보낼 수 있도록 진열상을 설치할 것이라 했습니다. 수상시장의 새 출발은 전통시장의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연결이 민속문화 관광을 깊이 있게 육성하고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생동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오랜 추억을 간직한 옛 시장은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고 새 시장은 새로운 활력을 안고 힘차게 출발하게 됩니다. 앞으로 수상시장은 더욱 규범화된 경영 환경과 질 높은 봉사, 짙은 민속 특색으로 도시 특유의 생활 정취를 이어가며 연결 문화관광 경제 발전 전에 끊임없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1: 근일 제10기 새시대 진달래홍 문예자원 봉사 학교 진입 무료 서예 양성반이 조양천진 광화소학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서예 양성반은 3월 11일 개강해 매주 수요일 오후 서예 수업을 진행했으며 6월 24일까지 모두 5차례 수업을 통해 3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양성 기간 학생들은 연결시 서예가협회 자원봉사자들의 지도 아래 기본적인 붙잡는 법과 운필 기법부터 차근차근 배우며 서예의 기초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학생들은 글씨 실력을 꾸준히 키웠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체가 지닌 구조미를 익히며 북끝에서 살아나는 전통 서예예술의 매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조양천진 광화소학교 4학년 1반 학생 주미호는 서예를 배우면서 갑골문이나 전서, 금문처럼 다양한 글자를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글씨도 더 예쁘게 쓸수 있게 됐고 또 중국의 전통 문화를 학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새시대 진달래홍 문예자원봉사 학교 진입 아름다운 예술 교육으로 꿈을 키워가 활동은 2021년 시작된 이래 전통 계승, 예술 교육 선행이라는 리념을 꾸준히 실천해 왔는 바 미술과 서예, 음악, 연극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며 중국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의 예술적 소양과 문화예술 자질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찬자, 신멸의 곽옥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소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소는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날씨가 더워지지만 1년 중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7월 6일 혹은 7월 8일경인데요. 태양의 위치가 환경 105도가 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 소소의 1년 중 제일 높은 기온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소소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사람들이 늘 말하는 삼복에 접어들게 되지요.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면 여름방학도 다가와서 우리 꼬마 친구들이 무더운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겠지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서가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실외에 나가면 찬 기온은 꼬물도 느낄 수가 없이 뜨거운 열기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귀뚜라미가 벽에서 기어다니기 시작하는데요. 땅속에서 태어나는 귀뚜라미는 소서가 되면 날개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벽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날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대략 8월 후에야 그들은 벽 속에서 날아나와 들판이나 풀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련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못이나 헛수에 만발한 아름다운 련꽃은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련꽃절 그리고 체련절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은 련꽃을 구경하고 련밥을 채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련꽃은 화하, 우화, 그리고 수부용, 한담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어도 자태가 여염하지 않네 라는 송나라 철학자 두더는 촌고의 명구로 련꽃의 고결한 품성을 노래하면서 련꽃을 꽃의 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익기 시작합니다. 수박은 즙이 많고 맛이 달아서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즙이 얼굴이며 또 손에 가득 묻으며 재미나게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겠지요. 자, 친구들 그럼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복양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주 일대에는 자고로 삼복에 양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2년 이런 음식 문화는 정식으로 복양절로 명명되었고요. 복양절은 대부분 경우 소소 기간에 열리는데 초복에 시작해서 말복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양절 기간 식당들에서는 통양구이, 양꼬치, 그리고 양고기 신선로 등 여러 가지 양고기 요리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 무술 등 공연을 소소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목화, 가지, 다듬기 멈출 새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목화는 꽃이 피고 다래가 열립니다. 바로 목화 열매를 말하는 것인데요. 목화 농사꾼들은 거름을 주는 한편 제때에 잎과 가지를 쳐줘서 목화 체내의 영양분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다래의 발육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을 식혀주고 빛이 들게 해서 다래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도 한답니다. 자, 친구들 여기서 우리 함께 소상식 배워갈까요?

입법과 출법인데요. 입법은 삼법에 접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삼법은 처복, 중복, 말복을 가리키며 1년 중 제일 더운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고대에는 천간과 지지에 따라서 시간을 기록했는데요.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총 10개이고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요, 술, 해 총 1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를 결합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바로 갑자, 을, 추, 병인. 하지 후 세 번째 경일은 초복이고 네 번째 경일부터 립추 후에 첫 번째 경일까지는 중복이고 립추 후에 첫 번째 경일부터 두 번째 경일까지는 말복인 것입니다. 말복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출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여름 더위가 시작되지만 제일 더울 때는 아닌 소서에 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의 기본 대절 함께 배워갈까요?

네, 친구들 노래 재미나게 잘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공원소학교 충청대 친구들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약속할 때 예절을 배워갈까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른들이 회사를 가는 것이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일종 약속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법이나 사회 규범 도덕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약속과 약속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약속으로는 친구들과의 만남 약속입니다. 또 부모님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약속하기도 하고, 밖에서 놀고 돌아오면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기로 약속하기도 합니다. 선생님과도 약속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과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일단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음과 신용을 잃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친한 친구니까 이해를 하겠지? 하고 자꾸 약속을 어긴다면 결국 걔는 약속을 잘안 지켜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또 걔는 믿을 수 없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지요. 홀로 외로운 존재가 되며 따돌림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하면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보다 되도록 5분에서 10분 정도 미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웃사람과 만나거나 자신이 먼저 약속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웃사람보다 늦게 나가거나 자신이 먼저 한 약속인데도 상대보다 더 늦게 나가는 것은 매우 큰 실례입니다.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을 해서 약속을 취소하거나 약속 시간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꼭 약속한 상대방이 집에서 떠나기 전 연락을 취해야 레이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 여기서 꼭 명심할 거 있는데요. 상대방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왔을 때는 벌컥 화부터 내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줘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어떤 까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약속 장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미리 알아두면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갈 경우에는 어른들께 여쭤보고 가는 것이 더 좋겠지요. 약속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는 꼭 수첩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한 약속도 매우 중요하겠지요. 일찍 일어나기, 학교에서 돌아온 즉시 숙제하기 등등 자기에게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친구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약속할 때 예절도 배워갔는데요. 우리 친구들 항상 꼭 약속을 지키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0: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기서만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열고 홍수 감음 대처 사업을 연구하고 포치했습니다.
0: 제13기 탐구잡지가 습금평 총서기에 종이한 글 조유록식 현 당위원회 서기가 대사를 재발표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과 세이셸 해미니의 대통령이 양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해 서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0: 복경 시간으로 7월 1일 새벽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

0: 우리 팀이 2대1로 꼬또 디바르 팀을 노리고 28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송공장 총치국이 6월 30일 회를 열고 홍수 가뭄 대처사업을 연구하고 부치했습니다. 송공장 습금평 총수기가 회를 주재했습니다. 회는 올해 주요 홍수 단계 우리나라의 극단적 날씨와 기후 사건이 여전히 비교적 많고 가뭄과 침수 현상이 모두 심각하기에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사상 인식을 제고하고 최저선 사유 국한 사유를 수립하고 다지며 홍수 가뭄 방지 태풍 방지에 착안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홍수 가뭄 방지 긴급 구조에 관한 재반 사업에 진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는 인민의 생명 안전을 시동 초자리에 두고 감축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며 제때 과단성 있게 조직하고 인원 대피와 위험 부담 해소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상자와 부상자가 규모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엄밀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강과 하천, 큰 호수의 홍수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강과 호수의 방류 공간에 대한 관리 통제를 전면 강화해야 합니다. 가뭄과 침수 현상이 급전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깊이 중시하고 홍수 방지와 가뭄 대처를 병행하며 수원에 대한 통일적 관리와 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대한 기초시설과 건설 중인 공사의 홍수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 부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회는 긴급 보수와 구원, 구조 작업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의용량, 장비, 물자를 잘 준비하며 통일적 포치와 예비 포치를 강화해 극단성 상황에 관한 구조 능력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해 구조 사업에 진력하고 홍수 피해 군중의 기본 생활을 착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자원을 기층에 기울이고 힘을 일선에 돌리는 것을 견제하고 기층의 홍수 방지와 재해 감소, 구조 능력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당장의 결측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홍수 방지와 과몰 대처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가 홍수 방지 가뭄 대처 총지휘부는 통일적 조율 지휘를 강화하고 각 관련 부문은 직책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당직을 강화하고 앞장에 서서 지휘하며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해 재해 방지, 피해 감소, 재해 구조 등 재반 사업에 진력해야 합니다. 기총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투 보루 역할과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홍수 방지와 가뭄 대처, 긴급 구조 일선에서 중임을 짊어지고 과감히 앞장에 서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과 사회 안정을 힘있게 수호해야 합니다. 회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7월 1일에 출판한 제13기 탐구 잡지가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초유록식 현 당위원회 서기가 되자를 재발표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가 2015년 1월 12일 중앙당학교 현 당위원회 서기 연수반 수강생 좌담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글은 우리 당의 조직 구조와 국가 정권 구조에서 현급은 상하를 이어주는 관건적 고리이며 경제 발전, 민생 보장, 안정 수호,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집권과 국가 발전에 있어 일선 지휘부이고 현 당위원회 서기는 일선 총지휘자입니다. 초유록 동지는 현 당위원회 서기의 본보기이며 현 당위원회 서기라면 반드시 초유록식 현 당위원회 서기가 되어야 합니다. 글은 현 당위원회 서기직에 능하자면 시종 마음속에 당이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은 현 당위원회 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치 방향을 바로잡고 정치 교류를 엄수하며 자각적으로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당조항과의 일치성을 유지하며 당조항의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항상 인민을 두어야 합니다. 기층의 대중을 직접 마주하는 지도 간부로서 현 당위원회 서기는 반드시 대중을 염두에 두고 인민

0: 국민을 위해 신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인민이 가장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진력해야 합니다. 시종 책임감을 강조해야 합니다. 드높은 투지와 열성으로 일에 전념하고 관리직에 있는 한 인민의 신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권력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앞장에 서서 민주 집중제를 관철하며 법을 배우고 따르며 지키고 이용하는 모범이 되고 자신에 대해 엄격히 요구하며 성실하고 청렴하고 당당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 서범형 국가 수석과 세유실 해민이의 대통령이 6월 30일 양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해 서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습금총 주석은 수교 50년 내 양국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시종 서로 신뢰하고 상부 상조했으며 양국 간 친선은 반석처럼 견고하다고 표했습니다. 쌍방이 수교 때의 초심을 견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행한다면 양국 관계의 전면 대로는 갈수록 넓어질 것이고 쌍무 협력의 전망은 더 밝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며 해민의 대통령과 함께 수교 50주년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전통적 친선을 이어가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중국 아프리카 협력 논단 등 기틀 내에서 호의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양국 민중의 더 나은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해민이의 대통령은 수교 50년 내 양국 관계는 상호 존중, 상호 신임과 공동 발전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했다며 중국은 시종 세이셸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세이셸의 민생 복지와 국가 발전 목표를 위해 많은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세이셸은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관철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중국 아프리카 협력 논단의 기틀 내에서 계속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입니다.
0: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합니다.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성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며 대당 특유의 난제를 해결한다는 명석함과 확고함을 유지하고 당을 더욱 견강하고 힘있게 건설해야만 중국식 현대화가 파도를 가르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역사적 행정에 관계되고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며 당의 장기적 집권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에 관계되는 전략적 견지에서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견강하게 건설할 때 관한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시대 당 건설과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분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에 즈음해 당원마다 상해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 기념관을 찾아 당 창건사를 돌아보고 입당 선서를 되새겼습니다. 상해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 가흥 남호 홍서는 중국 공산당이 꿈을 향해 출항한 곳입니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가 폐막한 후 습근평 총서기는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인솔해 상해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와 절강성 가흥 남호 홍선을 참배하고 사업 발전은 영원히 끝이 없고 공산주의자의 초심은 영원히 개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초심을 명기해야만 역사와 선인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고 민심과 시대를 쟁취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매진할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원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탄생에서부터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자신의 초심과 사명으로 삼아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전국인민을 단합인솔해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에 나서기까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시종 초심을 견지하고 전당과 전국 여러민족 인민을 인솔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습니다. 2021년 2월에 열린 전국 빈곤해탈 공략전 총화표창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비할 바 없이 강한 지도력, 조직력, 집행력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단합인솔해 난관을 공략하고 개척 정진하는 가장 믿음직한 지도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사무를 잘하는 관건은 당예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어떤 막수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주황 당사문헌연구원 제1연구부 주임 왕옥강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중대한 이론과 실천 문제를 과학적으로 대답했으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며 당의 장기적 집권 지위를 다지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방대한 역량을 더욱 광범위하게 결집시키는 데 있어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인도하에 정치 건설을 통령으로 삼고 전당 상하가 강철로 뭉치며 당의 혁신 리론으로 심신을 다졌습니다. 전당은 선호하여 일련의 학습 교양을 전개하고 상시화, 제도화, 체계화를 통해 당을 관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전당에서 전개하고 있는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에서 각지 각 부문은 대중이 봉착한 문제를 둘러싸고 실무적 자세로 학습 교양 성과를 사업의 실효성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요령성 안산시 립산구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 두문디는 당의 혁신 이론으로 심신을 다지고 교양 혁신을 풍부히 하며 광범위한 당원들이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함으로써 이론 학습 성과를 직책 리행과 책임 관철의 내생 동력으로 전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건설의 질을 높이고 집권 기반을 다지고 작품 건설을 심화해 파랑 교정이 뿌리를 내리도록 추진했습니다. 규율 건설을 엄격히 하고 규제를 전면 강화하며 부패 척결 투쟁을 심화하고 세 가지 부패 척결을 일괄해 추진했습니다. 주황에서 기층까지 중국 공산당은 혁명적 단련을 통해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섬서성 동천시 신구 함풍로 가두 금원 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왕몽진은 격자화 봉사를 세분화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집하고 해결함으로써 당 건설 사업 성과를 문제 해결과 민생 혜택, 구체적 행동에 재현시키고 정밀화 관리로 대중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리를 달려도 초심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에 인도하게 중국 공산당은 통일된 사상, 확고한 의지, 조률적 행동, 강대한 전투력으로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긴밀히 단합해 신시대 훌륭한 답안을 작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기 위해 용감하게 앞으로 매진할 것입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이 6월 30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지도 아래 새 시험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자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최근 국무원 령에 서명하고 퇴역군인 취업 창업 촉진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총 6장 48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첫째, 총체적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보편적 혜택과 특별 대우를 겹치는 원칙을 견지하고 정부 추진, 시장 인도, 사회 지지를 결합한 방식으로 퇴역 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0: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둘째, 교육 강습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퇴역 군인이 국가 교육 시험에 참가하거나 항격 교육을 받을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와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취업 우대 조치를 보완했습니다. 기관, 군중 단체 조직, 사업 단위, 고교 기업에서 인력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퇴역 군인의 연령과 항력 조건에 대해 적당히 돌보고 동등한 조건에서 퇴역 군인을 우선적으로 선발 채용합니다. 각지는 현역 복무 만 5년인 대학 졸업 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일정수의 기층 공무원 직위를 설치해 선발합니다. 빈곤 지역과 변방 지역의 현향 사업 단위 채용, 국가 종합 소방 구조대 소방원 등 특수 직위를 선발할 때 퇴역 군인에 대한 우대 정책을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창업 지원 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창업하는 퇴역 군인에 대해 세금, 금융, 신용 등 지원 정책을 제공합니다.
1: 한중 국가 부주석이 6월 30일 북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피샬 외교 대신을 접견했습니다. 한중 부주석은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 아래 최근 연간 양국 관계가 량완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습권평 주석과 모험에도 왕치사 김 수상이 올 4월 통화하고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때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찰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며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고 실무적 협력을 확대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인 양국은 소통과 조류를 강화하고 지역 국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진력해야 합니다. 피샬 외교 대신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계 중국 원칙을 드팀없이 견제하고 중국과 함께 양국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다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0: 중앙조직부 최신 당내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중국 공산당 당원 수가 전년 대비 101만 5천 명 증가한 1억 128만 6천 명, 기층 당 조직은 전년 대비 18만 1천 개 증가한 543만 1천 개입니다. 당원 총수가 적당하게 증가했습니다. 당원 총수가 전년 대비 1% 증가하고 연간 신규 당원 수가 208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중 생산과 사업 일선에 있는 당원 수가 107만 2천 명, 당원 총수의 51.4%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당원 수는 114만 3천 명, 당원 총수의 54.8%를 점하고 35세 이하 당원 수가 175만 3천 명, 당원 총수의 84%를 점했습니다. 당원에 대한 교육 관리를 부단히 강화했습니다. 각급 당 조직은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단호히 관철 실시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당원들의 사상과 심신을 무장시켰습니다. 주황 파랑 규정 정신 관철학습 교양을 참답게 조직하고 당원에 대한 교육과 강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연간 강습 인원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현급 이상 당위원회는 기층 당조직 서기 498만 7천 명에 대해 전일제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1: 각지에서 다채로운 주제 행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6월 30일 신입 당원 집단 선서식과 당일 주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귀주 준희시에서 신입 당원 48명이 준희회의 기념관에서 당기를 향해 선수한 후 전시물을 관람하면서 혁명선열의 순간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산동 독주에서 신입 당원 대표 100여 명이 장엄한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령하 회족 자치구 고원시에서 당원 100여 명이 장대보 홍군장정 함류 기념원을 찾아 입당 세약을 되새기고 기념관을 참관하면서 혁명 전통을 이어받고 위대한 장정 정신을 전승했습니다. 전국 각지 홍색 관광지는 참관 학습 성수기를 맞이했습니다. 광동성 광주시 농민운동 강습소 기념관에서 송화 출발 문물 전시가 한창입니다. 전시품 118점은 농민운동 강습소 수강생들이 학문을 닫고 전쟁의 시련을 겪으며 새 중국 건설에 뛰어든 감동적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북경시는 6월 30일 각성의 로종도시 홍색문화 탐방 코스를 내놓았습니다. 홍색문화 코스는 북대홍도, 진성릉, 편집부예터, 천안문 광장 등 홍색 랜드마크와 역사문화 유적지를 연결시켜 험난한 길을 걸으며 새 중국을 일떠시운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7일 당 창건일을 앞두고 전국 각 부대는 다양한 주제로 당 창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장병들은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책임감을 다지며 새로운 강군 노동에서 힘과 마음을 응집해 과감히 분발, 정진하된다고 다짐했습니다.
0: 총 길이가 1956km에 달하는 청장 철도는 청해 선영과 서장 라사를 이어놓는 철도입니다. 2006년 7월 1일 골무드 라싸 구간을 개통하면서 서장에 철도가 없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올 7월 1일은 청장 철도 개통 20주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서 해발고가 가장 높고 길이가 가장 긴 이 고원 철도가 수송한 여객은 연인수로 1억 400만 명, 화물은 8억 2,400만 톤에 달했습니다. 청장철도는 이미 설상고원의 행복의 길, 단결의 길, 치부의 길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53세인 리건명은 2006년 청장철도 개통 당시 청1호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입니다. 20년 전에 오늘 리건명은 라싸로 향발하는 청장철도의 첫 기적소리를 울렸습니다. 리건명은 당시 열차를 운전해 라싸에 도착했을 때 멀리 역 광장에서 나부끼는 하다를 본 전경을 떠올리면서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 길이가 1956km인 청장 철도의 경우 평균 해발고가 4000m 이상인 구간이 960km, 동토층 구간이 550km입니다. 중국 철도 제1감측설계원 그룹유한회사 청장철도 동토 전문가 루쟁평은 청장고원 오지의 동토대를 보호하는 설계 원칙에 따라 기반을 주동적으로 냉각시켜 동토 냉각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청장철도는 설비 승격과 디지털 지능화 전환을 부단히 추진했습니다. 고원 열차의 산소 공급 시스템에서 국산 대출력 기관차까지 오늘날 복흥호 고속열차도 청장 고원을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싸 닝츠 철도 복흥호 고원 복합동력열차 기관사 진영강은 내연 기관차에서 복흥호까지 열차 속도가 빨라지고 예전에 전기화 철도가 없었던 서장은 현재 철도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탑승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장 철도 개통은 고원 특산물 산업의 유통 문제를 철저히 해결했습니다. 선영시에 위치한 구영 동충하초 시장은 20년 전에 산발적 거래에서 지금의 전국 최대 동충하초 집산지로 성장했습니다. 거래상 마 선생은 철도를 개통하면서 관객이 많이 늘었다며 동충하초 소고기 육포, 구기자 등 지역 특산물 판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청장철도 개통 초기 서장 전역의 수출입 화물량은 36만 톤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 831만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서장자치구 발전개혁위원회 국민경제와 체제개혁종합처 처장 로건비는 철도라는 힘을 빌어 서장자치구는 14차 5개년 계획기간 지역 생산총액이 연이어 1천억 원 규모를 넘었고 현재는 3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6.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 공무원 보도 판공실이 6월 30일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수로 화물 운송 물동량이 15조 톤 킬로미터에 달해 종합교통운수제의에서 조만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발의 장강삼각주, 광동향강오문 등 3대 세계급 항구 클러스터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해운 규모는 글로벌 해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2025년 항구의 물동량은 183억 톤, 컨테이너는 3억 5,400만 개로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항구 물동량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든 중국 항구가 8개,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든 중국 항구가 6개입니다.
0: 국가통계국과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6월 3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6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달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0.3%를 기록하면서 연 4개월째 50% 이상 수준을 유지했으며 제조업의 발전 동력은 계속해 증강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 지수를 보면 생산과 수요가 모두 빠른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6개 네트워크 건설과 새 라운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신구 교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중대 공정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가동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제조업 시장의 수요가 개선되고 신규 주문 지수가 51.2%를 기록하면서 확장 구간으로 복귀했습니다.
1: 국내에서 7월 1일부터 식용유, 조미료 등 5대 류형의 중점 액체식품 비포장 운송에 대해 운송 허가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도로 화물 운송 경영자는 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해야 용업이 가능하고 관련 탱크 용기는 식품 전용 표식을 도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체식품의 인도와 운송, 하역 등 전 과정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0: 단강구 저수지 상류 주요 수질 오염 물질 배출 통제 기준이 일전에 발표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가 표준 형식으로 제정한 류역형 배출 기준입니다. 새 기준은 도시 오염수 집중 처리 시설의 방출 규제 수치 등을 통해 남수 북인 중선 공사의 수원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1: 공급관리부에 따르면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기간 운남 귀주에서 강남 북부까지 폭우 날씨가 이어지면서 홍수와 지질재해 위험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국가홍수감원대처총지휘부는 6월 30일 호남과 운남에 대해 홍수방지 사급 응급 예비안을 가동하고 안위와 강서 귀주에 대해 사급 비상대응을 유지했습니다.
0: 전국 총공회가 일전에 통지를 발부하고 2026년 대국 장인 인재 420명을 추천 선발합니다. 이번 선발은 디지털 스마트 전환 제조업과 신흥산업, 미래산업에 착안하며 국가 중대공정, 산업사슬 주도기업, 선두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혁신화 소기업을 상대로 기능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베네수엘라 전국 대표대회 호르헤 로드리게스 주석이 6월 30일 강진으로 인해 이미 1943명이 숨지고 1571명이 다치고 28380명이 의료기관과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러시아 연방정부 미슈스틴 총리가 6월 30일 정부령에 서명하고 라트비아,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접한 일부 통상구를 폐쇄했습니다. 관련 통상구는 7월 1일부터 인원과 차량, 상품, 화물의 통행을 临시 중단합니다.
1: 북경 시간으로 7월 1일 새벽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팀이 2-1로 코트디바르 팀을 누르고 28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노르웨이 팀의 다음 상대는 브라질 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민걸, 김홍원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로군인 습근병리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세이셸 관광문화부 번스타인 장관이 세이셸과 중국 간 협력의 다음 50년이 기대할 만하다고 말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차드 지원 중국의 물공급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로군인 습근병리 좋아하는 정보. 오늘은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령도 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인생 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탄함과 험난함이 함께할 것이다. 방금 강진 선생님의 경전 해석은 우리 당이 고대 성현들로부터 난관을 극복하는 삶의 지혜와 국정운영의 훌륭한 전통을 끊임없이 배웠기에 백년 투쟁 속에서 다양한 위험 부담과 시련을 이겨내고 기세 드높게 부단히 전진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계속하여 무엇 때문에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의 령도는 역사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래 5천여 년의 찬란한 문명을 창조한 중화민족은 심각한 재난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탄생하였고 끊임없이 발전, 장대해졌습니다. 역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역사는 광명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며 희망을 선택합니다. 역사는 결국 중국 공산당을 선택했습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당의 령도가 인민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이

강국은 그를 석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탈당 성명을 게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생사 존망의 갈림길에서 류국진은 국민당 당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세종국 창건 전야 국민당에 의해 사형장으로 압송되는 길에서 류국진 열사는 옥중에서 쓴 취의시를 큰 소리로 읊었습니다. 들으라, 순례처럼 들려오는 것은 인민해방군의 포성이다. 인민은 해방되고 인민은 승리했다. 우리는 당의 영예를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는 부끄럼 없이 죽음을 택했다. 100여 년 내 인민은 중국 공산당을 선택하였고 중국 공산당도 인민의 선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의 분투와 비약은 한편의 불우의 서사시로 이미 저국의 모든 산과 강 그리고 중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00여 년의 거대한 변화는 한 폭의 눈부신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와 현실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을 영도하는 핵심 역량이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전체 인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주축임을 충분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입니다. 이어 우리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의 영도를 견제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는지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들어보겠습니다.

0: 물길을 갈 때는 배를 탔으며 진흙밭을 걸을 때는 나무 썰매를 사용했고 산을 오를 때는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10여 년간 대우의 간곡한 관리 끝에 구주의 합천이 모두 뚫렸고 사방의 재고들이 잇따라 조공하러 왔습니다. 국토는 동쪽으로 바닷까지 뻗었고 서쪽으로 사막까지 이어졌으며 북방에서 남방으로 천자의 명성과 위엄이 사방에 퍼지게 됐습니다. 하여 손재는 대우에게 현규를 하사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대우의 치수 공로를 알렸습니다. 대우의 치수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줍니다. 첫째, 백성들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홍수재해를 다스리는 것은 곧 천하 안정의 강입니다. 둘째는 치수 자체도 강거목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주차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모두 리치가 있습니다. 대우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에 순응해 막힘을 소통으로 바꿨고 물 관리의 전반적인 핵심을 파악해 몇 세대 사람들을 괴롭혔던 수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농업을 영원한 근간으로 중시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속된 홍수 피해 문제는 바로 소통이라는 총체적인 원리에 의존해 해결해야 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그물에 줄 하나 당기면 만목이 펼쳐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당을 교육 인도에 마치 대우가 물을 다스렸듯이 문제 핵심을 잡고 실천해서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며 강거목장을 통해 전당에 하나로 뭉치고 일심협력해 힘을 한 골수로 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1: 평어근인 습근평이 저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령도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세이셸 관광문화부 번스타인 장관이 세이셸과 중국 간 협력의 다음 50년이 기대할 만하다고 표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6월 30일 중국과 세이셸이 수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이셸 관광문화부 아만다 번스타인 장관이 최근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세이셸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협력과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문 교류 분야에서 새로운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만다 번스타인 장관은 중국은 시종 세이셸이 강력한 협력 동반자였다고 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양국 관계는 점점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나는 앞으로의 50년이 더 기대된다고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전면적으로 비자를 상호 면제받은 첫 번째 아프리카 국가로서 세이셸은 중국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세이셸은 국토 면적이 크지 않지만 독특한 자연 경관과 생생한 현지 크리올 문화를 가지고 있어 중국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여행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거대한 출국 관광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에 양국은 앞으로 관광 분야의 협력에서 큰 발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입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여행은 가장 실감나는 외교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은

0: 여행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매력을 직접 느끼고 교류를 통해 미래를 증진시키면서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관광문화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세이셀과 중국 인민 간의 거리를 좁히고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관광업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양측이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섬나라이고 발전 도상국인 세이셀은 글로벌 기후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번스타인 관광장관은 세이셀은 자원을 보호하는 전제하에 관광업을 발전시키면서 과도한 개발을 피하는 것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은 세이셀 관광 산업의 핵심 목표이므로 중국 등 동반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수년간 세이셀과 중국 양측이 문화유산 보호, 환경보호, 기반시설 건설 등 분야에서 성과가 풍부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광 분야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면서 전통적인 레저 관광에 국한되지 않고 생태관광 등 분야로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자신은 앞으로 다가올 다음 50년 동안 세이셀과 중국 관계가 꾸준히 강화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서 양국 인민 사이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수록 양측 모두 더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감상과 이해, 공감대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차드 지원 중국의 물공급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걸은 차드의 가뭄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때입니다. 기자는 차를 타고 차드 수도 느자메나에서 출발하여 남부 문돌주 구무라시에 위치한 차드 지원 중국 물공급 프로젝트를 참관했습니다. 세이셸은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대지를 달구어 땅은 갈라터져 많은 금이 생겨났습니다. 길가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가끔 현지 주민들이 당나귀 수레에 물을 싣고 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몇 달간 지속된 가뭄으로 도로 양쪽 들판의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졌고 관목도 물 부족으로 누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16시간가량 달린 끝에 기자는 마침내 구무라시 마당지역사회의 한 급수소에 도착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줄을 서서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에 수돗물은 그들이 물통과 대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기른 여성들은 용기를 몰이고 수십 미터 떨어진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장면은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당 지역사회 주민 오지아스는 기자에게 전에는 가뭄이 올 때면 가정마다 최소 한 사람이 노동력을 내어 4km의 길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차드 지원 중국 물공급 프로젝트가 이곳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4년 10월 말 프로젝트 시행을 맡은 중국 강서 국제경제기술협력위원 회사가 문둘주와 사라마트주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동 펌프 우물 522개, 집중 급수소 57개, 마을 우물 20개, 공공 화장실 111개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마당 지역 사회의 전통 부족장인 마지엔강은 이 물공급 프로젝트는 6천여 명의 부족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줬고 물기는 로고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마젠강 부족장은 물은 생명의 원천이지만 더러운 물은 질병의 근원이기도 하다면서 지금은 안정적인 물 공급 덕분에 병에 걸리는 일이 줄었고 사람들은 생산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둘주 수류와 에너지자원 대표인 알리는 굳건한 인내력을 가진 중국 협력 동반자들이 비범한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여성들이 물을 기르려면 먼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물이 눈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드 지원 물공급 프로젝트의 책임자 부인은 올해 6월까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면서 사라마트주 아브데야의 우물을 팔 때의 일이 가장 인상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질 조건이 매우 복잡합니다. 암발의 함수성이 낮은 데다가 출수량이 적습니다. 우리 시공기술팀은 8개월간의 공략 끝에 마침내 차드 측이 만족하는 우물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기자는 프로젝트 관계자와 함께 30km 떨어진 구망촌과 응곰배촌으로 이동했습니다. 각 물공급 시설마다 중국어와 프랑스어로 쓴 중국 지원과 공동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습니다. 구망촌에서는 아이들이 수동 펌프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물을 뽑는 데 힘이 거의 들지 않아 9살짜리 아이들도 쉽게 물을 펌프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60세 마을 주민 앙코 사둠은 기자와 중국 기술자들을 보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중국 친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축민들 역시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응곰배 마을의 목축민 라이크만은 더 이상 물을 따라다니면서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가축을 몰고 물을 찾아 먼 길을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들주 현장 책임자 광문룡은 기자에게 차드 지원 물공급 프로젝트의 수동 펌프 우물 평균 깊이는 45m를 넘고 집중 급수소의 우물 평균 깊이는 90m를 넘으며 가장 깊은 우물은 150m를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두 정밀한 탐사와 수질 검사를 거친 후에 우물을 굴착함으로써 수질과 수량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가 저물자 마당 지역사회 급수소에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문룡은 정전을 막기 위해 각 급수소마다 이중 동력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해가 뜨는 낮에는 급수소가 태양광 에너지로 작동하고 밤이나 흐린 날에는 발전기로 전환하여 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출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

공산당원의 초심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 만나볼 세 분 로당원은 퇴직 후에도 사회구역에서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며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병호, 박영복, 왕영지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변함없는 봉사와 헌신의 의미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김병호, 박영복, 왕영지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세 분 모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저는 전공과도 사회구역 당위에 소속된 보통당원으로서 이름을 김병호라고 부릅니다.
0: 네.
2: 저는 금년에 83세 주세로서 당령은 입당한 지 67년 되고 당령은 5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0: 네.
3: 네, 저는 건공가도 본 방영복이라고 부릅니다.
0: 네. 네.
3: 저는 금년에 72세라서
0: 네.
3: 당령은 47년입니다.
0: 네. 47년 되셨군요. 네.
4: 我叫王永志.
0: 네.
4: 我是建工街道长海社区. 我今年 72周岁.
0: 네.
4: 我是党龄今年是 40年.
0: 네. 그래요. 세 분 또 이렇게 오늘 뜻깊은 네, 또 저희 방송에 초대를 하게 돼서 네, 너무 기쁘고요. 올해는 그 김병호 선생님께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신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입당 선서를 하던 장소와 그 시간이 지금도 혹시 기억에 남아 계십니까?
2: 예, 그렇습니다. 영원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0: 네.
2: 저는 1966년 4월 5일
0: 네.
2: 지금 안도현 장흥
0: 네.
2: 장흥진 서북대대 여사위 앞에서 입당 선서를 하였습니다.
0: 네.
2: 이것은 저희 인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입당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머릿속에 네, 남아 계신다는 거죠.
2: 네, 영원히 네.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1960년대 당 조직에서는 어떤 사람을 모범적인 입당 대상자로 인정했는지 또 입당 심사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2: 1960년대 저는 그 연변대학 정치계에서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2: 실제 저는 1959년도 공성단에 입탄하면서 부터
0: 네.
2: 당에 대한 인식을 하일층 더 깊게 느꼈습니다.
0: 네.
2: 그리하여 60년대 연변대학 정치계에서 학습하는 기간에 저는 보통 학생으로서
0: 네.
2: 당시 중앙으로부터 예봉 학습 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봉 학습 적극 분자로도 인성되었고
0: 네.
2: 당시에서는 지금 백리성에 있는 복무다리 위치에서 영어본으로 임수구를 일도 했고
0: 네.
2: 그리고 신화서점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으며
0: 네.
2: 또 학교에서는 당시 우리 학교에는 그 숙사에 8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0: 네.
2: 그 위생실을 사용하기 힘들어서 그 바깥에 있는 위생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0: 네.
2: 그 청소를 거의 매일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0: 네.
2: 일요일이 된다면 또 식당에 가서 임무노동까지 하며 그래서 저는 60년대 학교에서 예봉 학습 적극 문서라는 임명까지 받았습니다.
0: 네.
2: 저는, 네.
0: 그래요. 또 열심히 이렇게 남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입당을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박영복 선생님께서는 1970년대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하였습니다. 네. 그 시절 당원들의 어떤 모습이 젊은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는지 또 입당을 준비하시던 당시에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까?
3: 76년도에
0: 네.
3: 부대 입대했습니다.
0: 아, 네.
3: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신병리에서 몇 달을 훈련받는데 이게 언어 대화가 안 되니까
0: 네.
3: 항상 무슨 좀 잘한다 이런 편을 했는데도 그냥 이제 뒷소리 듣고 나를 강제 지방을 보낸다 뭐 이런 정도였다. 그 저는 정말 속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혼자 저렇게 강변에 나와서 울기도 하고 통을 붙이고.
0: 네.
3: 네. 초심은 아닌 그런데 네. 이게 대화 안 되니까 내 마음을 보여 못 준단 말이에요.
0: 그렇죠.
3: 설명 못 해서.
0: 네, 소통이 안 되죠.
3: 네,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네. 해놨어요. 그래서 징병 모집을 데려온 사람이
0: 네.
3: 그 로뱅인데 그분이 나를 다독여주면서 그래. 조금만 더 참아라. 너를 저 지방에 돌려 아이 보내니까 끝이 말라. 그리고 선물로
0: 네.
3: 목체 꺼지주고 그라 긁어서 하늘로 글 썼는데 그때는 그거 잘 알아도 못 봤습니다.
0: 아,
3: 네.
0: 네.
3: 그래서 약간 그래 좀 누적이고 그랬는데 그다음 로벤데 내려와서 이게 아이 되겠다. 이게 대화부터 먼저 첫째 해야 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자전은 그 신화자전은 다 읽어봤습니다.
0: 아, 네.
3: 심지어는 그 한 3분의 1은 써본 거죠.
0: 네.
3: 그래서 이제 한어 대화가 조금 되고 아,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나 그래서 언어가 통하니까 군인 생활도 다 신병들 같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0: 네. 네.
3: 아,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영방의 그 마당 다 청소를 하지 공동 화장실 있는 것도 그건 겨울에 그거 청소도 하고
0: 네.
3: 꽃게를 깨고 예, 막 정말 남들 아야니를 그냥 타다 그래서 2년 지나 3년 철 된 해 78년도에 입당 신청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0: 네.
3: 네. 그래서 입당서를 썼는데 저기 비중이가 예비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당서 쓰는 첫 핀데 그게 그때 당시에 저 모태동 주석 돌아가지고 화곡동 올라왔을 때입니다.
0: 네.
3: 네. 그게 화곡동 시내에서 첫 예비를 가지게 내가 됐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들은 선배들은 다 뭐 2개월, 3개월 뭐 다 입당했는데
0: 네.
3: 저부터 1년 그 예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9년도 4월 9일 날 정식 입당 비중되었습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왕영지 여사님께서는 언제 처음으로 당 조직에 입당 신청서를 바쳤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네, 신청서를 쓰셨는지 네,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4: 我是 1982년 写的 入党 신청서.
0: 네.
4: 完了 84년 入的党.
0: 어, 네.
4: 我是 下乡的时候吧.
0: 네.
4: 那下乡孩儿店的农村里头店的我的小队呢喊着啥人那喊那别个不是过嘛啊可他们那个店的路团孩儿店哦那下乡孩儿店的一直几个马的还是那么样怎么一直塞给还是过嘛可店呢都不盖下过啊可他们呢也带几米给我饲养员都下过哦可他们农村阿爸阿妈呀怎么咋人大过
0: 嗯
4: 可他们呀 接着嘛，团书记呀，呀，王哥呀，呀，你申请书社了，你一直去找他们个呢，路团还得记。
0: 对。
4: 搁他们一直呢，接着嘛的还是一直呢，成分热哈见多，一直呢，七十年代、六十年代，
0: 对，
4: 我的疾病呢呀，成分呢就偏中等级嘛。
0: 哦。
4: 皮下中的癌骨。
0: 对。
4: 搁那时候呀，那呢呀，那香港人呀，搁那都，我还是像老党员、老共青团学习，差了你呢，搁那都西洋一岁的。
0: 对。
4: 搁他们呀，团书记那个。 谈心还过是的，那是该是过嘛？搁他们，搁他们那都一直咋了？还过搁他们共青团因差入团了还是过嘛？搁他们呢？七四年呢，投到平稳的呀，招工八大时的。
0: 哦。
4: 搁他们呀，搁店呢，延边平稳的六二六，你的刚刚呢，投到平稳的六二六一啥子么？
0: 哦，那。
4: 搁店呢，一啥大咋了？搁他们一直呢，你们一直呢，正好有一个金色中外科大夫。
0: 并不能忘事的呀，今天一直还是奥提达是后也上线那时的，投到搞了一个他的纪念馆。对。搁他们那搞嘛参加工作还是的，搁他们那结束也还把嘛的。啊，结束也。搁他们呀，英雄事迹呀，他是模范共产党员，那英雄事迹啦，学习了，搁他们呀，一个那打了别外的个是个嘛。 啊。
4: 那刚参加工作的时候呢呀，屋里呢老党员搁他们老衣裳呢，好上的呀。
0: 嗯。
4: 他实际行动了，一直去下级嘛。搁他们为人民服务就是负伤，是我们一个医护工作者的宗旨级嘛。
0: 哦。
4: 搁他们那都要老党员们一直去喊那个那积极工作，无私奉献呐，没事喜干了，爱包裹，换转了，俺就不如俺就搁这地干了，那我级嘛。
0: 嗯。
4: 搁他们搁点那三个级嘛， 来的，阿德这个 做榜样哈，不给他们向老党员学习怎么也是，各类似的那都共产节日还是个嘛。
0: 嗯。
4: 手术有什么啊？哪能够有什么洗干的？按揭不落门，按揭哪个过？
0: 哦。
4: 给他们屋里哪个那几笔熬过，给是哪个一节目？
0: 嗯。
4: 阿杜里那第一个板板卡起阿杜里第一个板板是过。
0: 네애들데리고
4: 그침대는집발실이침대두개는카치놓고서아두리거기눕히놓고나그저망달라대고이렇게했어요
0: 네
4: 밤에는수술불렀으면야집에만은요런놓고아이채워고
0: 네
4: 坑门的채워놓고아두리다집에다채워놓고나가지뭐
0: 아
4: 또내려지시간은뭐없고그다음에야환자보내서야우리집에어디어디있는거야열때가져가서맨날열어져서알아야나가서해가로보내셔나이래서
0: 네
4: 또말이야나제대로말했어요그다음에아야我有老党员为榜样
0: 네
4: 那正嘛姐姐还在我急患者之时之所急想患者之所想
0: 네
4: 把命呢呀那正嘛把命呢喊不能值班室电路아하나나는거야
0: 네
4: 아거만나때는빼고부서야자꾸우지뭐
0: 네
4: 그다음에환자제대로시리못했어요그때는우리아들이는도시도아직났어요
0: 아
4: 밤에집안서때는보모집이오버가지뭐
0: 네
4: 그다음에야아아직날우리아유그어찌가서내게저지미그주셔나이리저지미그주고지금그사람이현재연병院的号召지뭐
0: 아
4: 그다음에现在嘛还是呀，那能呀，一代科技开始一直去入党很大么多，坚持党员的优良传统作用。
0: 那
4: 么呢，推出很大么一社区大呀，关系卡吉瓦斯的，我是那个退休支部的组织委员，哎，这不，我在我退休支部到，易金老师呢。

0: 당시 다음 학교에서 사업하면서 다음 학교 서민 교육을 책임지었는데 그게 반수임 공작을 하였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성인반에는 전급 간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시에 그 10급 간부가 있었고
1: 네.
0: 또 지금은 없는데 그때 동시에 철도 분국이 있었는데 철도 분국에 국장급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조건에서 그들은 저를 많이 찾아오고 이랬습니다. 사실 그때 정강에서 공짜로 밥도 얻어먹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계를 더 넘어서 그 어떤 개인을 위한 이런 일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놓고 말한다기보다는 제 욕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많은 혜택을
1: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할수 있고. 네. 그래, 집에서 농사지, 그래 하면서 그래, 후에, 공사, 그게, 채집장,
2: 네.
1: 소형 기업에 들어가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 좀, 한 1년 넘어 하다가, 이외의 사고로, 제가 상해했습니다. 많이 상해한데,
2: 네.
1: 그 당시에 손해라는 게, 저도 그때 장가 간 해인데, 처대가 그때 야돕달 되는가 그렇게 되는데 그 산모가 그런 농업에 대한 징후가 논란이 그런 걸 해서 후유증이 와서 애도 처대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하고 한 반년 거의 놀다가 휴식하다가 다른 일자리를 소개를 해도 다른 데서는 아예 받아줬습니다. 그 상한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가. 근데 결국에는 할수 없어 제자리 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수발도 서고, 그 다음에 길목도 지킨 것도 해보고, 그래 얼마 됐는가. 그래도 그때 당시 공장장하고 그 회계 두 사람 간부들이 최고인 그세 사람인데, 그 다음 아래 사람들은 일꾼들은 좀 젊은 사람들 많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그때 당시에 어린 사람이지 또 당모이지 모든 일을 하고 잘하는 것 같아서 저를 현장 관리 현장에 두겠는데 한개 현장을 저희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한개 팀을. 그래갖고 그거 좀 해서 좀뭐 표에 좋아 그랬는지 어찌 그랬는지 그다음 저를 우리 그 책상에가 남포를 많이 쓰거든. 그 폭파약 창고 보관진도 하고. 그래고서에 연결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집에 아이를 시내에서 공부시켜서 좀 출세시키려고 이렇게 영육시켜서 그래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와서 이 장백향 맥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임시로 들어갔다가 하도 전좀일 욕심 있고 등친자도 일에는 누구에 지지 않게 하니까 그냥 거기서 임시로는 그날 정시공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기계 조작 운전 이거 가르쳐준가 그것도 빨리 익숙하게 했고 그 후에는 또 기계 수리공로 또 추천해서 그거 하도 그래서 한 1년 반 되니까 저를 한개반 팀을 또 조금 책임지게 시키더라고. 그래서 한 2년 더 했는가 그렇게 된 다음에 어쨌든 좀 호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게 뭔가 우리 생산고를가 24시간 끊어 운전하는 게인데 그건 총반장으로 올라왔습니다.
2: 그래요. 군인의 정신은 맡은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책임감이고, 또 기술자의 장인 정신은 더 나은 기술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당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어떻게 이어졌으며, 실제 일터에서는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1: 이게 무슨 말하게 되면 또 사람 같더라. 어째 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건다 배우자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도 눈도 지금 반짝으는 시력이 짝짝인데 그때 아는 그 배우느라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일하는 게 어떤 때는 세 사람 할 일도 두 사람 할 때였단 말인데 그냥 일손 모자라도 그나마 혼자 그나 앞장서서 뭐 달대 같은 데 올라서서도 기둥 안고 용접 막 하는 게 근데 이 그로스 매간에 써야 되는데 한 손은 기둥 잡고 이랬거나 그냥 그로스 쓰냐로 있다고 한 건데 결국 허벅지 한툴 하나 다 태웠는데 안개는 눈알이 하나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알이 생긴 것만 그날

0: 죽게요. 나 지금 그
1: 네.
0: 몸밤 자주 못한. 어쨌든 1인 후에 몸 아이씨 정말 맞아. 앞장 항상 앞장이죠.
1: 네.
0: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젊을 때 그 군대를 갔다고 입당해줄까 모든 거는 앞장서고 선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간호사는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당원은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내가 당원이기 때문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2: 병원에서 상발할 때는
1: 네.
2: 제대로야 나 정말 힘이 있었어.
1: 네.
2: 나는 무슨 수 좌우 아이지만
1: 네.
2: 나는 천 사람이 한두 사람이 나 이런 건 없어.
1: 네.
2: 환자 왔으면 그저야 나를 찾아오면 나 다 就是 만천 热情的呀
1: 네.
2: 为他们服务
1: 네.
2: 그 다음에 나는 무슨 요구 한 거는 내 힘이 있을 때는 다 제대로 쓰고
1: 네.
2: 그래 우리 내 토도 병원에 있을 때는야 한두 사람이 천 사람이 환자야 나는 야 服务 태도 재밌다고 어디 가서 다 나를 인사를 하고
1: 네.
2: 그 다음에 나는 야 원래 고시야에 있단 말이 심지출시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야 이제는 수시할 때 잼도 있고 수시
1: 네.
2: 그 다음에 나는 신장병 심지출시 있었어요
1: 네.
2: 그 다음에 수시 못하고 나 돈 내고 我作为一个共产党员嘛，
1: 哦、
2: 그래돈이내수고내돈내고、
1: 네、
2: 그래서그다음에우리手术还干了呀不写了血清없단말이밤이열시그다음에환자骨盆환자지뭐、
1: 네、
2: 그러면手术化验室와서이거 A 型血清없어어떻게숨도이렇게어떻게이거化验癌还没手术拔出단말이、
1: 네、그렇죠
2: 그다음에이제는야수술대는지금과다르지뭐이제는야수술대단만한사람이오지뭐저런사람이와서조차하고서그사람의피를빼서여기갖다수술하지뭐、
1: 네、
2: 이血清없으면아이된다말이그다음에내그피를빼서내 A 型血단말이、
1: 네、
2: 그다음피를많이아이빼도血清마수마수마수도있지뭐、
1: 네、
2: 그다음에야그렇게하고서나는健康们那共产党员呢呀怎么也是替患者着想、
1: 네
2: 为民服务，我能做的多大力，那可是黑米二卖四亩，二卖四股。
1: 对。
2: 可他们那一切人呀，这么接待嘛的，患者挖上的，那还能够能打害数，数点打害足迹。
1: 对。
2: 武林人呀，接待的手术室那奥年还少。
1: 哦。
2: 可他们妇产科住产室倒好过。
1: 对。
2: 可都把脉呀，么是摁着呀，手术还咋个患者挖上的呀，那这么接时间呢，么是不那么的，可他比我们那个急嘛。
1: 对。
2: 就是一切都以患者为中心为主，个人可以哈过去的。可大美啊，退休以后也是，我是因为身体不行，
1: 嗯，
2: 大手术还是的。
1: 可
2: 大美病退的还是，可大美应该的娃子多。社区呀、啊，那患者把面啊，床上里面、喊上里面，哪天这那娃子的呀，啊，往后上，当那往后上补了几毛，床上里面、喊上，打一直开，可大美往后上，而且什么的呢？啊，怕是一点滴卡就娃子的，那组是这么多一点是的，可大美拿打那组几毛。
1: 哦네、
2: 疫情期间啊，
1: 现
2: 在嘛是的，病人没那个急。
1: 그렇죠。
2: 可大美，我的小区啊。男的二十九岁、十八岁，把命的熬是可以带自己。
1: 嗯。
2: 我妈那的这那娃子么？我几个什么都那样一，社区各店的个体医院，我都差了点的压压个点水几么？
1: 嗯。
2: 点滴点出来，毛那种大妈的，那的这那娃子的，那那样我的哪个那先天性心脏病心里阿拉少？
1: 嗯。
2: 那孙子个卡起过，可他们那的这那是我几个能噶？哎呦，那都先可以打麻的，有的哪能给你们三十八度、三十九度怎么个啊患者？那到屋里甚至先可还是的，好一个几个的，个人都我共产党员，二不少屋里疾病，还是啥人怎么样？个人来吧，二不少，那只啥那足够你那点个大干那个。一来是嘞，我几乎阿说那点大给脑库似的，搁上面搁上面干说那懂得挨把过。我作为一个共产党员，怎么也是为民服务嘛，能出多大力出多大力，那一直开还是的。搁点是嘞，搁上面那退休喊大们还是坚持一个党员的党性，还是坚持为人民服务，这是我的本质，我的宗旨。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김병호 선생님은 퇴직 후에 네, 사회구역 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근년의 로 당원으로서 건강과

0: 장애사회구역에서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 사회구역 놓고 말한다기보다는 로당원들이니 제가 계시고 또 상대 장애 사회구역에 속하지 않지만 영길시의 광명 애심 공익협회라는 이런 사회군중조직이 있는데
0: 네.
1: 이 조직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건강지식에 관한 이 강좌를 우리 많은 이런 시민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0: 네, 그래요. 사회구역 당위에서는 로 당원들에게 어떤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1: 저를 놓고 말하는 로당으로서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당원이라는 이 고상한 이름을 항상 잊지 않고 지금도 그 입장, 그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구역 당 조직에서는 많은 이런 활동을 조직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당원들을 그한 달에 한 번씩 학습을 조직하고 상급위 지시 성진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또 특히 금년 이몇년 내간에는 그 홍색 유전자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혁명로 근거지를 찾아서 학습하는 이 조직을 많이 조직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항상 우리 이 행복이가 누구의 힘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머릿가운데 항상 우리 오늘의 행복은 우리 혁명결사들이 피와 선혈로 생명으로서 얻어왔다는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그들이 혁명 전통을 계승하려는 이 생각으로 항상 머리에 남기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박영복 선생님께서는 이제 군인 시절부터 다져온 이 체육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며 사회구역의 탁구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로인들의 체육 활동을 조직함에 있어서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또 어려운 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2: 네, 제가 지금

0: 해주고 네. 그 마을에도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제출하고 그럼 거기 따라서 노원들이 하기 편하게 무슨 활동도 조직하고 네. 뭐지 그런 명절이면 또 뭐 음식 대접도 하고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노원들이 아까 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데 어떤 분은 이 하체가 좀 체력이 모자란 거. 네. 누구 아이다 텐데 자기전으로 움직이다 번져진단 말이야. 다리 빼고 끊어나고 뭐 네. 이런 게 지금 영 근심이 납니다. 네. 한 분은 그래서 지금 79세 그 할머니는 지금 자기전으로서는 안 나게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기전을 네. 번져줬는데 그 지금 어떤 체질상에서 많이 못하니까 네. 제일 근심난 게 이 노인들이 혹시나 이외에 사고 날까봐 그게 무섭습니다.
1: 왕영지 여사님께서는 퇴직 후에도 이 간호사로서 쌓아오신 전문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주민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돕고 계시는지 네, 소개해 주실까요?
2: 아메들이야 무슨 일이 있었으면 내 뒤로 잘 찾아오지 뭐 찾아와서도야 그래도 내 생각만 내 이거 당연 했으리 힘이 얼마 쓰고 얼마 쓰고 네. 이층 할 때는야 우리 그때는 다 분비해 잼도 네. 오는 뒤로 아메 하나야 콩밭이 나팠으리 피 놓지 뭐 그 다음 내 뒤로 와서 이래 쳐야 왕하우사 나 어지게서 나 그저 죽겠다고 부서지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했어요. 나는 어지게서 오티나르야 帮助를 해주시오. 그 다음에 내가 수진대다 전화치고 네. 어지게서 우리들 지금 환자 이런 거 하나 있었고 막 오티 帮助解决 해주시오. 나 이래지. 네. 그래 이제는 志愿者이잼도 志愿自己. 네. 그 다음에 수지 깨끗하 联系했어요. 와서 그 환자 치러 가고 이렇게 치러 하고 검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환자 이럭잼도 지금 나를 빠서도 인사를 하잼도 아우 그때 往后是那时 나 살았다고 이랬어요. 그래도야 나는야 우리 作为一个党员吧 应该和群众打成一片 那香港的意思我们就是全为民服务嘛
1: 네.
2: 그래서 나는야 社区是草原上的也好汉山里面可是社区领导意思什么不是工作那么需要还电呢那他帮助孩子我有多大力是多大力 力量，一点实力。
1: 그래도 나시장은야我想了我还是要建设我活一天我就坚持党的宗旨啊全全为民服务那一天先开始네现在就一个想法啊네지금은야草子阿妹呀哪干嘛的是的那了嘛那是咋个嘛了지뭐呀你猜个就是的我的OTS的呀组织还是的我们也老年呀搞活动还是一阵的咋的지뭐네그다음에야이长隆社区呢 办公室哦是是，嗯，我的活动的场地他们当办公室嘛，嗯，个人是这个老人吧，没有活动的场地，嗯，个人是的一个呢社区领导的呀，一个咋个晒个四季么呀，一米四季么，嗯，我底下咋个，那呢呀，觉得嘛还是，我也是一个老党员，还是社区这么支持工作做了这么几年这么多年了，我有这么个想法，新的一年哈。 配合就是协助社区的领导，我的社区与老年协会了，我提咋了哈咋个，把老年的生活活跃起来，让老年人天天开开心心、健健康康，那么健康的有这样的想法。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초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터는 떠났지만 봉사는 계속되고 직책은 내려놓았지만 당원의 책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며 따뜻한 사회구역을 만들어가는 로 당원들의 변함없는 헌신은 공산당원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당장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한 설명을 학습하겠습니다. 본건 기초소전은 설립 후 6개월 남짓한 동안에 관련 중요한 문헌들을 착실하게 연구한 데 기초해 우리나라가 혁명과 건설과 개혁 과정에 겪어온 제도의 변천과 혁신을 체계적으로 총화했고 특히는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이 전당과 전국 인민을 경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이룩해온 중대한 리론 성과, 실천 성과, 제도 성과를 깊이 있게 총화했으며 재반 분야에서 제기한 의견과 건의를 정리 소화하면서 특별 주제 연구를 전개하고 결정 초안을 반복적으로 토론해 개정했습니다. 중앙정치국 회의의 결정에 따라 9월 초에 의견 청취용 초안을 일부 당내 노동자들을 포함한 당내의 일정한 범위에서 발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학습과 토론을 진지하게 조직했고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의견을 또 합해 18건 제기했습니다. 9월 25일에 나는 당회 인사 좌담회를 주재해 각 민주당파 중앙위원회,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책임자와 무소속 인사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동지들은 발언자료 10부를 제출했습니다. 문건 기초 소조는 수렴한 모든 의견과 건의들을 착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집계한 데 의하면 각 분야에서 제기한 개정 의견이 도합 1948건이고 중복된 의견을 빼면 1755건입니다. 그중 원칙성 의견이 380건이고 구체적인 개정 의견이 1375건입니다. 의견 수렴 상황을 보면 각 분야에서는 결정 초안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의견 청취 대상자들은 결정 초안은 우리나라 국가 제도와 국정운영 체계의 발전 방향과 발전 법칙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의 령도 제도를 견지 보완할 것을 중점적으로 내세워 국정운영의 관건과 근본을 들어주었고 정도를 지키면서 혁신하고 개척 진취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내세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으며 체계성, 통합성, 협동성,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내세워 강한 문제 해결 지향 성과 선명한 실천 특색을 구현했다고 한결같이 인정했습니다. 또한 결정 초안은 무엇을 견지하고 공고히 하며 무엇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가 하는 이 중대한 정치 문제를 해답해 반드시 확고하게 견지해야 할 중대한 제도와 원칙을 천명했고 제도 건설을 추진하는 중대한 임무와 조치도 포치했으며 근본 제도, 기본 제도, 중요 제도가 서로 맞물리도록 견지하고 하향식 설계와 그 층별 접속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제도 개혁과 제도 운행을 통일적으로 계획해 역사 총화와 미래 지향의 통일, 의지력 유지와 개혁 혁신의 통일, 문제 해결 지향성과 목표 달성 지향성의 통일을 구현했기에 반드시 재반 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더욱 정형화되도록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쪽 우월성을 국정 운영의 효과성으로 전환시키는 데 중대하고도 심원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결같이 인정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각 분야에서는 좋은 의견과 건의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국가 제도와 국정운영 체계의 뚜렷한 우세를 개괄한 내용에 개혁의 전면적 심화, 의법치국의 전면적 실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둘째는 과학기술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제도를 보완할 것을 특별히 강조해야 한다는 건입니다. 셋째는 식량 안전 보장, 향촌 지능,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 등에 대한 중요한 제도적 배치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건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상군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상곤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0: 정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놈이었다고 로이는 생각했다. 달아나지도 않고 암컷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로이는 당시의 전경을 기억했다. 그것이 로인이 고기잡이를 하며 보았던 것들 중에서 평생 가장 서글픈 장면이었다고 로인은 생각했다. 그 녀석도 마음이 많이 슬펐고 우리들은 용서를 빌고 되도록 빨리 처리해버렸었지. 그 애만 곁에 있어주었으면 하고 큰 소리로 중얼대고는 이물 쪽의 두꺼운 널판지에 몸을 기대었다. 그는 어깨에 둘러맨 낚싯줄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한 방향으로 유유히 달리고 있는 그 큰 고기의 무게를 느꼈다. 일단 나에게 걸려든 이상 고기도 어떤 수단이든 도망을 꾀하진 않을 수 없었겠지.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그놈의 수단은 모든 덫과 함정과 올가미를 피하여 멀리 그 깊고 어두운 물 속에서 버티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수단은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거기까지 그놈을 찾아온 세상 사람들을 다 두고라도 그곳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오전부터 내내 같이 얽혀있다. 둘만이 버티고 있을 뿐 고기나 나도 서로 도와줄 사람은 없다. 로이는 자기는 어부 같은 것은 되지 말 것을 그랬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내가 태어난 것은 어부가 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날이 밝으면 잊지 말고 다랑어를 먹어야 한다. 로이는 다시 한번 다짐을 했다. 동특이 조금 전이었다. 로인 뒤쪽의 미끼를 무엇인가가 물어당겼다. 막대기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며 줄이 배전을 스치며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로이는 칼을 꺼내 왼편 어깨에 고기의 모든 힘을 지탱하며 뒤로 댄 후 배전의 줄을 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또 한 줄도 끊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예비로 둔 사리 끝들을 잡아매었다. 그는 한 손으로도 아주 솜씨 있게 처리했다. 마디를 단단히 매려면 사리줄을 잡고 있어야 했는데 그것은 발을 써서 사리를 눌러 단단히 붙들어 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로이는 예비사리가 6개가 된 셈이다. 방금 끊어버린 미끼에 붙어 있었던 것이 각각 2사리, 고기가 미끼를 따먹어버린 줄을 잘라놓은 것이 2사리, 모두 6사리가 연결이 되었다. 날이 밝으면 40개

속의 미끼도 손을 써서 마저 잘라버리고 거기 달린 예비줄도 이쪽으로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캐나다산 줄을 그 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그 애는 없지 않느냐 하고 로이는 돌이켜 생각했다. 너의 옆에는 오직 너밖에 없다. 혼자인 것이다. 어둡든 밝든 어서 빨리 마지막 남은 낚싯줄의 미끼를 잘라버리고 거기 있는 예비줄 두 사리마저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 어두워서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았고 고기는 때맞춰 크게 퍼덕거리면서 요동을 치는 바람에 로인을 앞으로 거꾸로 뜨렸고 눈 아래가 찢어지는 상처도 입었다. 피가 뺨으로 흘러내리다가 턱까지 내려오기 전에 굳어서 말라버렸다. 로이는 뱃머리로 돌아가서 뱃전에 기대어 쉬었다. 그는 자루를 다시 대고 어깨의 줄을 아까 닿지 않았던 어깨 부위로 조심조심 옮겼다. 그리고는 어깨를 중심 삼아 줄을 붙들고 살며시 고기에 당기는 힘을 가늠해보고 또 물속에 손을 넣어 배의 속도를 재어보았다. 어째서 저놈이 갑자기 그렇게 요동을 쳤을까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아마 낚시에 달린 쇠줄이 그놈의 큰 등 위를 스친 모양이지. 그러나 그놈의 잔등이 나만큼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저놈이 암만 크다고 해도 이 배를 언제까지나 그렇게 끌고 다니지는 못할 거다. 나중에 말썽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놓았다. 예비줄도 충분하고 이만하면 넉넉하다. 이상 바랄 것은 없다. 고기야! 야! 이놈아! 하고 큰 소리로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놈하고 맞붙어 있을 테다. 저놈도 나하고 맞붙을 작정이겠지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로이는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트기 직전이라 몹시 추웠다. 그래서 그는 배판에 몸을 갖다 대고 몸을 좀 녹여볼까 해서 비벼보기도 했다. 저놈이 버티는 한 나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은 똑바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결국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전진뿐입니다. 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우리가 가진 목표를 달성시켜줍니다. 사람들이 뭐라 떠들던 내버려 두고 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요? 인생에서의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뜻하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서 통합시켜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돼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해피.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떨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앞날은 어느 만큼 행복할까 등등 너무 많은 상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상상은 우리 삶의 엔돌핀이 되겠죠.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항상 상상만 하고 걱정하는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갖지 못한 것에 미련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또 오지 않을 것에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네, 항상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가면서 참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 자신을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둘씩 또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세상에 원래 완벽한 사람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네, 사람인지라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아서 늘 배우고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어떤 날은 나는 왜 이럴까 싶어서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어설픈 자신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마음속 가득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김청가소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원래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네,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이 버겁더라도 버티고 있는 내 모습과 나를 보고 있는 내 모습에 위안과 행복을 느끼고 떠올리면서 함께 이 프로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날은요,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긴 합니다. 아, 정말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정말 내 자신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정말 과거에 힘들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네,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네, 이런 믿음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고 믿는 거, 믿음이 있으면 희망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류철석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角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
1: Production, yeah, Lee Hong.

0: 的仪表纵横派 FM 91.4延吉综合广播。
1: Production, yeah. 李红下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6: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见到就会获得满分，我们之间缺少了那么多信任，最后还是没有打开那扇心。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

0: 中国可期啊！
1: 哎，中国可期。

中央人民广播电台，现在是新闻和报纸摘要节目时间。各位听众，早上好，今天是7月3号，星期五。